아침 컨디션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습하고 어둡고 무거운 장마철일수록 되도록 밝은 기운과 감정을 널리 널리 퍼뜨리면서 함께 하시죠.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7월 9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전영록의 종이학 같이 들었습니다. 장마철일수록 옷차림도 표정도 밝은 게 좋죠. 가만히 있어도 컨디션 축축 처지는데 이럴 때 괜한 짜증 팍팍 내면 주위 사람한테 그야말로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요. 아셨죠? 서로에게 좋은 기운 전해주면서 눅눅한 공기를 가볍게 만들어보자고요. 러브레터와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단님께서요. 제 지인들은 기운 없고 기분 안 좋을 때 저한테 전화 걸어요. 저는 늘 텐션 업이거든요. 저랑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오! 병란님. 네, 병란님 문자 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한준근님께서는요. 손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입구에 항상 원장님께서 온화하게 인사하면서 맞아주세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손주가 울면서 등원했는데 아이고 공원 견학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비도 안 오면 좋겠고요. 아이고 아가들 아침에 왜 이렇게 우울까요? 유치원 가는 시간이 그랬군요. 네. 오늘 지금 충청지방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 뭐 호우주의보 막 이렇게 내린 것 같던데 새벽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서울은 비가 지금 그쳤어요.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기분 좋아지시도록 오늘도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필요한 물건 간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모두 50분에게 드립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전해주시고요. 또 전국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흐뭇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도 좋아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뭐 사과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는 게 힘드시다면요. 간단하게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보면...

삼중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소. 문창식님 신청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비 소식이 좀, 네, 있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5765님께서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천안입니다. 작은 딸 학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도로 곳곳이 막히네요. 벌써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나고 말았네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에휴. 근데 오늘 그쪽 지역에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출근길 엄청 복잡하고 그럴걸요. 순조롭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좀 감안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뭐 비에 잠긴 도로 잘 피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데요. 5765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신동훈님 사연이에요. 비가 와서 간만에 쉽니다. 오, 모든 농부님들이 비 올 때 논이나 밭을 둘러보며 신경 쓰지만 저는 비 오는 날만큼은 하루 휴가입니다. 방바닥에 누워 러브레터 들으며 점심은 감자전 수제비 먹을 계획이고요. 오, 완전 유유자적. 오늘 오후엔 병원 가서 팔, 다리, 허리 물리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비 오는 날 좀 쉬셔야죠. 그나저나 점심 메뉴가 너무 좋은데요. 병원 오늘 물리치료 잘 받으시고요. 신동우님 역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전영심님께서는요.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아침에 걷기 운동 1시간 하고 와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았고요. 아빠가 택배로 보내준 옥수수도 전기 압력 밥솥에 삶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첫 옥수수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전영심님. 강원도, 그런데 또 강원도에 계시는데 강원도 원래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그나저나 첫 옥수수 직접 따서 보내주신 옥수수 드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럽네요. 아침을 그 옥수수로 드시는 거예요? 찐 옥수수로? 오, 좋아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은하의 당신께만 1456님 신청곡이에요. 그리고 조용필의 허공. 와, 네, 좋죠. 김완철님, 이미경님, 3375님 그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게요.

네. 신청곡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좋죠. 네. 사연 만나볼게요. 김대열님께서요. 요즘 비수기라 굴착기 정비하고 있어요. 텃밭에 샤인머스켓 옷까지 자르기도 할 겁니다. 여기

이 경상도 경산은 마른 장마라 많이 가물어서 비가 기다려지는 곳이랍니다. 러브레터 가족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래요. 지금 충청도 지방은 엄청 비가 많이 내리는데 바로 조금 근처에 있는 또 경산은 장마, 마른 장마예요. 김대열님, 아, 덥진 않은지요? 물론 덥겠죠. 네, 아침 일찍부터 이 작업하시는 김대열님 화이팅이고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러브레터 가족분들 좋은 하루 이렇게 빌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451님께서는요. 처음 콩에 들어와 보네요. 아, 그러시네요. 여긴 건설 현장인데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같은 일용직들은 너무 힘이 드네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우리 일용직들은 비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볼랍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현미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1451님, 지금 건설 현장이시라고요. 근데 비가 오늘 그곳은 내리고 있나요? 하도 요즘은 비 이 상황이 어디는 막 폭우가 내리고 어디는 또 오히려 폭염이고 막 이래서 아 걱정인데 1451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흑마늘 진액도 선물로 챙겨서 드릴게요. 이 흑마늘 진액은 러브레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6051님께서요. 안녕하십니까 현미님. 저는 종로 구역의 전통시장 상가에 40kg LPG 가스통을 배달 설치하는 가스통 맨입니다. 오호. 그래요. 배달 다니다 보면 러브레터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많아서 뿌듯합니다. 종로의 청취율은 걱정 마십시오. 화이팅! 하트도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6051님. 아유, 그 무거운 40kg이나 되는 가스통 이렇게 운반하시면서 우리 러브레터도 챙겨주시는 마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종로통의 청취율은 제 네, 마음 놓고 있겠습니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청해 주신 분 많아요. 김강수님, 김상혜님, 0911님 그 외 많은 분들 청해 주셨고 김창남의 선녀와 나무꾼도 윤동근님, 이영숙님, 0150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이화정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집안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어요. 이상하게 아침부터 뭔가 찜찜하고 빼먹은 느낌이었는데 혹시나 싶어 달력을 보니 오늘이 바로 남편 생일이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남편은 개인 택시를 모는데요. 아침에 아무 내색하지 않았는데 생일에 미역국 하나 안 끓여준 게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당신 저 오늘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 생일이 뭐 별거야. 이제는 생일 하나도 반갑지도 않네. 남편은 생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 무심하게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미안해서 저는 괜히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니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말을 좀 하지. 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좀 깜빡하면 응? 당신이라도 말을 했으면 미역국이라도 끓였지. 저도 안 좋은 버릇인 건 아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적반하장일 때가 있답니다. 제가 미안하거나 잘못해놓고 오히려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남편 탓을 할 때가 종종 있어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 버릇이 도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렇게 말로는 짜증을 내도 속으로는 미안해한다는 것을 남편이 잘 알고 있어서 남편은 제 얘기를 잘 받아준답니다. 됐어. 더운데 미역국 먹는 것도 별로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일단 알았다고.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양념 갈비 재 놓을 테니까 먹자고 말해놓고서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너 오늘 아빠 생일인 거 알아 몰라? 응? 당연히 딸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제가 깜빡한 것은 말하지 않고 딸아이를 훈계하며 나무랐어요. 아무리 음력이어도 그렇지. 응? 부모가 세상에 여럿도 아니고 딱 둘뿐인데 어떻게 부모 생일을 잊어버리냐? 응? 네 아빠 서운해하기 전에 얼른 전화부터 해. 그렇게 저는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남편 생일이란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애들한테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제가 못 챙긴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남편 좋아하는 양념 갈비랑 감자전 만들어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미역국과 함께 한상 가득 차려주었답니다. 밥상을 받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 애들이 용돈도 보내줬는데 아유, 당신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생일상도 차려주고 어허, 난 참 복 많은 사람이네. 그런 남편을 보니 제 성질 다 받아주면서 서운해도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랑 34년을 함께 살아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요. 이렇게 착한 남편과 사는 저야말로 복 많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신은 나 만

만난 걸 행운으로 여기고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이 더운데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는 여자가 한 흔한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말해도 항상 허허 하면서 다 받아주는 우리 남편 박민식 씨 63번째 생일 축하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안다성, 이지숙이 함께 부른 청실홍실이었습니다. 아, 네. 정윤성님께서요. 네, 천생 연분이십니다. 알콩달콩 사세요. 아, 이렇게 답글 주셨습니다. 이점옥님께서는 저도 늘 남편 생일을 까먹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점옥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달력에 미리 표시해놓으면 그래도 덜 잊어버리는데, 아유, 정말 가족들 생일 챙기는 게 또 엄마 서로 챙기면 좋은데, 그죠? 이 성희님께서는 오늘 저의 생일인데 전

와이프가 생일상 차려줘서 든든한 아침 먹고 왔네요.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0900님께서는 듣기만 해도 행복이 뚝뚝 떨어지네요. 크.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4166님께서는 저는 제 생일날이 들어있는 달력 날짜에 크게 동그라미 그립니다. 그때 글씨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 날 아님이라고요. 네,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달력에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달력도 없어서 아, 예. 아무 날 아님. 내 생일임. 안일호님께서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날수록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 생일은 오죽할까 싶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잘 챙겨드려야지요. 그러게요. 근데 내 생일, 내 생일이라고, 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니면, 아, 며칠 있다 내 생일인데, 보자.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꼭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예. 김미영님께서는, 저는 남편 생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챙겨줬어요. 남편 나한테 잘해. 김미영님 생일도 남편분께서 잘 챙겨주시는 거죠? 결혼하고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서운함이 커지고 고마움을 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화정님과 박민식님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서 서로를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도 박민식님 생신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화정님 오늘 훈훈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 주신 이화정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동아리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315님 신청곡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우리 아내가 외출 다녀오면서 복숭아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하고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아내 최고예요. 신청곡은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입니다. 복숭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복숭아를. 그러니 좋아하시는 복숭아. 아삭아삭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딱 복이네요. 네. 그래요. 최고다 당신은 아마 부인, 아내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리거든요.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1442님, 염수연의 사랑의 자리 청해주셨어요. 이어드립니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Love Letter 6055님 그래서요 신청곡 주셨는데 현미님 우리 집 아들 칭찬해 주세요. 잠시 후 둘째 아들이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러 갑니다. 어려서부터 두 아들한테 대학도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방목해서 키웠는데요. 오, 애들이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서 스스로 집도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네요.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신청해요. 우와, 와, 이 정말 6055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아, 막 웃음이 나오는 거죠. 너무 훌륭한 아드님이네요. 칭찬해야죠. 우리 러블리터 가족 여러분들 모두 네 칭찬하고 네 대견스러워합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노래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일부 끝곡으로 나가고 있죠. 함께 듣고요. 오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노래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 기본으로 같이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대가 확대되면서 경기 화성과 용인 서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시각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청북 나들목에서 평택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평택 휴게소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이후 금광 2터널에서 금광 3터널까지 속도 더딥니다. 반대 평택 방향도 남한성 분기점에 화물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일직분기점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 반대 목포 방향 군산 나들목 진출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입니다. 포곡 1터널 입구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2부 시작했는데요. 구창모의 문을 열어 함께 들었습니다. 조혜숙님 신청곡이었어요. 6256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울산바위가 동네 뒷산에 있는 것처럼 바로 코앞에 더 가깝게 또렷하게 보여요. 비가 내려서 초록빛이 더욱 선명한 속초랍니다. 현미님 목소리가 편안해서 참 좋아요. 속초의 울산바위 너무 멋지죠. 저도 벌써 2년 됐나요?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네, 거기 속초에 가서 울산바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숙소에서 묵었었는데 그 시간들이 그려지네요. 6256님 감사합니다. 숙초는 오늘 비가 아직 안 내리나요? 선명하다 그랬는데 속초 좋아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1527님 사연입니다. 영주에서 공공 근로하는 할머니예요. 지금 휴지 줍기 해요. 라디오 들으니 안 힘들고 좋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안 힘들고 좋아요. 아하. 1527님,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 근로 하신, 참 멋지신데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러브레터 가족들 50분에게 특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문자와 콩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은 무료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오정방 시인의 건망증입니다. 40대 때엔 전년에 일어난 일도 어렴풋이 기억되더니 50대 때엔 전월에 일어난 일도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60대 때엔 전주에 했던 일도 까마득하여 기억을 더듬는데 70대가 되면 어저께 무엇하며 보냈는지 조목조목 기억이나 할까? 아하, 그렇구나. 망각하면서 살 수 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애란의 백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오정방 시인의 건망증 함께 했는데요.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있지만 내려놓고 잊어버리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기억들도 있죠. 오래된 미련, 묵은 갈등, 소용없는 후회는 말끔하게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2098님께서요. 전 핫도그 가게의 알바생입니다. 노릇하게 핫도그 튀기고 있어요. 러브레터의 예술적인 선곡 덕분에 핫도그가 더 맛있게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오, 와, 근데 일찍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러브레터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시니 나 핫도그도 알아줄 줄 몰랐네요. 그죠? 2098님 그리고 지금 튀겨지는 핫도그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3150님께서요. 현미님, 가게 문을 열면 현미님의 목소리가 저를 반겨주는 아침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 옛 생각 물씬 풍겨주는 노래소리에 흥이 절로 나서 혼자 춤을 출 때도 있지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사실 말씀은 안 드려도 신나는 노래 나갈 땐 아, 제발 좀 춤추시면 좋겠다 들으시는 분. 지금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 현장에서 힘들게 뭐 혹시 신호수 이런 분들 신나게 몸 좀 네, 이렇게 흔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나는 곡 소개하거든요. 근데 3150님은 아, 마음이 통했네요.

해줬어요. 아, 네, 이런 이런 느낌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네,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로 어떻게 듣고 계시다 이런 마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3150님. 어유, 네. 정말 가슴 뭉클한데요. 노래 들을까요? 신청곡들 준비했는데 7492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소녀고요. 좋죠. 또 번님들의 당신만이, 아, 임정임님 청해 주셨어요.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후. 김영숙님 신청곡이고요. 오? 비상구의 잃어버린 추억? 오? 오늘 들려드리는데 박종석님, 8033님 청해 주셨습니다. 아, 멋진 노래들이에요. 한 곡도 빠뜨릴 수 없는 좋은 노래들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노래들 쭉 듣고 왔는데요. 네, 좋습니다. 김득주님 사연인데요. 치과 진료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쓸 때까지 써봅시다 하시길래 100살까지 써야 해요 라고 대답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 김득주님, 네, 맞아요.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그 내 내 치아를 오래 그냥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6422님께서는요. 현민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인데요. 오, 제품이 비 맞지 않게 그냥 비 덮개를 씌웠는데 저는 비를 쫄딱 맞아 생쥐가 되었네요. 크크. 그래도 제 맡은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오 있다는 자부심에 기분은 좋습니다. 러블레터 가족 모두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장마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 드립니다 해주셨어요. 6422님 지금 화성 쪽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비가 엄청 오나요? 여의도에 지금 완전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와, 이 비 속에서는 참 이 정도로 비가 내린다면 지금 여의도 창밖에 보니까 장난이야. 바람도 막 불어요. 정말 도로에 계신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6422님 생쥐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가까운 편의점에 가셔서 뭐 필요한 거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86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산책을 나가 보아야 하는데 비가 와서요. 어쩔 수 없이 강아지 핑크에게도 우비를 입히고 저도 우비에 장화를 신고 산책을 나왔는데요. 비가 오니 걷지를 않아서 비를 맡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강아지 냄새라도 맡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주려고 힘든 산책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산책은 어렵지만 우리 핑크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만 자라줘. 핑크 사랑해. 아유, 아니 근데 비 오는 날은 이 우리 강아지들 산책을 못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 강아지들은 어쨌건 그 좀 이렇게 노즈 워킹이라고 그러죠. 냄새도 맡고 그래야지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비가 내리면 발이 젖어서 그런지 이 녀석들도 잘 안 걷더라고요. 저는 어제 잠깐 오후에 비가 안 내릴 때 날씨도 좀 선선하고 해서 산책 시켜줬는데 오늘 어쩔지 저도 걱정이네요. 4864님. 근데 밖에 공기만 맡아도 좋대요. 강아지가 크지 않으면 잠시 안고 우산 받고 이렇게 덜어도 좋아요.

올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강아지 얘기 나오면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 핑크 사랑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릴게요. 6438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현미 언니, 여기는 봉제 공장이에요. 오, 12명이 일하면서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곡 주셨는데요. 12분 지금 열심히 일하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6438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드릴게요. 김옥현님께서는 이용의 바람이려 정해주셨거든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비나리는 호남선, 황혼의 엘레지, 흑산도 아가씨, 가슴 아프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에 이르기까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와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작곡가 바로 박춘석 씨입니다. 박춘석 씨는 어릴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고요. 1940년대에는 피아노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다가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이혜주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혜주 씨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로 유명했던 가수 이혜연 씨의 동생으로 언니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춘석 씨는 이혜주 씨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시키는데요. 박춘석 씨가 작곡한 노래들은 팝과 샹송, 블루스, 탱고, 왈츠, 재즈 등등 장르가 다양했고요. 이 노래들을 훌륭하게 노래하는 이혜주 씨에게 박춘석 씨는 백일희라는 가수의 이름에서 따와서 백일희라는 예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함께 음악 작업을 하면서 박춘석 씨는 백일희 씨를 연모하게 되었지만 백일희 씨는 미군 장교와 사랑에 빠져서 박춘석 씨는 실연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 당시 박춘석 씨가 작사 작곡해서 백일희 씨에게 건넨 노래가 바로 황혼의 엘레지였습니다. 황혼의 엘레지의 서글픈 가사와 멜로디를 보면 박춘석 씨는 이미 백일희 씨와의 사랑이 황혼으로 저문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 짐작하게 되는데요. 1954년에 백일희 씨가 취입한 황혼의 엘레지 음반은 사라져버려서 만날 수 없고요. 박춘석 씨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담아서 1955년에 직접 황혼의 엘레지를 노래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1964년 최양숙 씨가 다시 불러서 크게 히트하며 사랑받았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늘은 1955년 25 청년이었던 작곡가 박춘석 씨의 사랑과 아픔이 담겨있는 노래 황혼의 엘레지 박춘석 씨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0279님께서요. 오늘 집사람이 2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이 잘 돼서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아, 무슨 수술이신지 네,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0279님, 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458님께서는요, 밀려오는 검은 먹구름이 무섭기까지 한 남양주 하늘이네요. 시원하게 한바탕 내리는 빗소리 들으며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센치합니다. 거래처 이동 중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서 글 남깁니다. 해주셨어요. 아, 남양주 쪽도 지금 비가 내리나 봐요. 엄청 지금 이 비가 위로 올라오고 있나요? 네, 어쨌건 빗속에 계신 여러분들 안전 꼭 챙기시고요. 9458님께도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7월 9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박진도의 야간열차입니다. 오늘의 특별 선물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도 정다운 노래와 함께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최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와 서울 서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청권에는 여전히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내서 1터널에 사고 나서 2차로가 막혀 있고요. 남상주

아들목부터 여파 봤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입니다. 운학 터널 안 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성 분기점에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까지 정체고요. 달리는 고개부터 반포 지나기 어렵고 반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찬현미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 노르웨이 홀란드 선수한테 푹 빠져 있는데 홀란드가 자주 하는 말이래요. Why not? 축구 얘기는 좀 자제하고 있지만 홀란드 참 잘하죠. 이번 주 일요일 8강전도 기대해보고요. Why not? 안 될 게 뭐 있어? 왜 못해? 해보면 되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한 말로 박명수의 중꺾음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홀란드 선수가 참 진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축구를 잘하죠.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파워도 있고, 예. 이 뭐 드리블부터 시작해서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진 선수입니다. 예. 2000년생이에요? 어이구, 나이 어리네. 예. 자, why not? 안 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뭐 그런 의미죠. 중국 그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니까. 개그계의 홀란드. 예. 박명수가 하는 얘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오늘은요. 백심의 소신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가씨와 심준아 씨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장마철 맞춤 선물이죠.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특집 골든벨도 있거든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7,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기능성 신발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광고 듣고 백가씨, 심진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

0: 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모 오늘도 알뜰살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백가
2: 심진화의
1: 소신 발언. 자, 생 에피소드 부자죠. 에브, 백가 씨, 그리고 꿀피부 개구먼, 꿀개구먼 심진화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3: 박수.
1: 예, 아침에 뭐 드셨는데 이렇게 기운이 나요?
2: 아, 네. 아, 이렇게 신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기 많아 보이잖아요.
1: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동치미 나가시면 잘.
2: 어, 예. 동치미, 예,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백가 씨가 얼마 전에 동치미 출연했다면서요?
3: 어, 아, 네. 예. 나갔습니다.
1: 어, 이현희 씨랑 워낙 친하고.
3: 네.
1: 용만이 형 친하고. 진아 씨도 나갔어요?
2: 저는 동치미 그 마지막 보조 MC로 예. 제가 이제 끝났었고. 예. 그 뒤로도 이제 고정을 한 5년 하다가. 예, 예. 요즘에 또 이제 나가는데 사실은 백가 씨랑 저랑 처음 만난 것도 동치미예요.
3: 맞아요.
2: 기억나죠?
3: 아, 그럼요.
2: 그래서 나는 백가 씨 그 에피소드를 동치미 에서 처음 들으면서
1: 너무 웃었죠.
2: 와, 진짜 저 사람은 개그맨을 했어야 되네.
3: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배들에서 몇번 가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랑 같이 나갔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재밌으시니까
1: 재밌으시니까
3: 네, 재밌으시니까 제가 없이 그냥 어머니만 몇 번, 아,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빼고도 섭외를 몇 번 나가셨어요.
2: 맞아.
3: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 동치미 섭외가 몇 번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1년이 돼서 그날 여기서 이제 어머니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1: 그
3: 나왔어요.
1: 어머님이 이제 스타병에 혹시 걸리셨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3: 아니요.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1: 어떤 식으로요?
3: 그러니까 원래 오랜만에 거치시고 욕도 잘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교양에 있는 척하고 네, 막 저한테 원래 야, 빼! 그러더니 예. 성현아, 우리 아들 막 그리고 누가 이제 일부러 막 알아보라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마트 일부러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어머, 백가 씨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 생모예요. 얘가 났어요.
1: 생모요?
2: 네.
1: 아, 생모 재밌네요.
3: 네, 맨날
2: 어머니가
3: 그랬어요.
2: 진짜
1: 어머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3: 네.
1: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3: 네. 네.
2: 동침이... 아니 근데 엄마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3: 아,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눈물이 많아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
2: 맞아, 맞아. 네.
1: 나는 그냥 엄마 얘기 계속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어, 네. 예, 예. 여기서는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1: 예, 예.
2: 그 동심이 그, 딥하죠.
3: 예, 거기는
2: 아. 끝까지 들어가고.
3: 예, 예, 예, 예. 정말
2: 맞아,
3: 예,
2: 맞아.
3: 엄마 하늘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1: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 백김치라고 만들 테니까.
3: 네,

0: 크게 나와서 하세요. 네, 예, 예. 네. 느낌씨. 왜 웃으세요?
1: 아, 오늘 좀 웃기네요, 선배님. 네. 네.
0: 백김치 하면 오실 거죠?
1: 아, 당연하죠.
0: 동치미 거기 계시면 다 빼오려고요.
2: 네. 네. 아, 그랬었습니다. 네. 네.
0: 다 빼오려고요.
1: 투 MC로 가시죠. 제가 여자 MC 할게요.
0: 아, 저 원 MC인데요. 저도 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네. 수 없잖아요.
1: 아, 혼자 예, 자, 괜찮아요.
0: 자, 박명수의 백김치 예.
1: 예. 아, 만들 KBS에서 예, 예. 뭐 어디가 한번 만들어 주세요.
0: 박명수의 백김치 예. 만드실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심의 소신바라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백같이?
2: 네, 장마철을 맞아서 제 노래 비치 베이비처럼 레트로하게 정해봤습니다. 네. 비오는 날의 수채화. 라디오쇼 SNS로 비오는 날의 러브스토리 사연 받아봤고요. 네.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낭만적인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최고의 사연으로 뽑힌 한 분께는요.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울산 치타님이 보내준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3: 그날 퇴근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냥 갈까 하다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죠.
4: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3: 내리는 비에 급하게 뛰어들어가다가 먼저 문 열던 남자랑 부딪히게 됐는데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부딪히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파우더리한 비누향기. 어, 너무 좋아. 그 와전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산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이 다 나가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됐죠. 아, 제가 먼저 아니에요. 먼저 오셨으니까 가져가세요.
4: 아니에요. 먼저 가져가시죠. 괜찮아요.
3: 아, 아니에요. 그쪽 먼저. 전 그냥 가방 쓰고 가면 돼요.
4: 무슨 말씀이세요? Lady first.
3: 그렇게 팽팽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포기한 듯 그러는 겁니다.
4: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살게요.
3: 그 남자가 나가고 저도 곧 따라 나갔어요.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우산을 탁 펴더니 씩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는 겁니다. 자기 우산 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우산 속으로 들어가니 그 남자의 파우더리한 향이 제 콧구멍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 향은 저의 잠들어 있던 끼부림을 깨웠죠. 저는 왼손을 올려 우산을 잡은 그 남자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우산 무거우실까봐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4: 네? 그럼 우리 비 그치면 다시 만날까요?
3: 물론 오래돼서 조금 미화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파우더리한 비누향기, 우산 아래서 고개를 까딱하며 웃던 그,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서 젖어가던 그의 어깨, 두 달 만나고 헤어진 그 남자, 지금 누구의 남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중했던
0: 우리 푸르던 날. 청취자 울산 치타님, 예, 줄여서 울타님, 예. 네. 와. 아,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는데, 예, 오. 남자한테 나는 파우더한 비누 향기?
1: 있잖아요, 그.
0: 나 안 나는데, 나 비누.
1: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0: 아, 아침에 세수도 안 했는데 무슨 비누.
1: 아니, 예, 예, 예. 빨래하고 나서 왜 딱 그 아, 아. 빨래하고 나서 그런 네. 그런 향기, 섬유유연제 향 네. 같은 거.
0: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그 사연은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된 네. 예, 그런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신 거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1: 근데 약간 여기서 네. MSG가 그건 것 같아요.
0: 어떤 거예요?
1: 약간 이렇게 우산 들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까딱 한 거 있죠. 네. 그걸 누가 해?
0: 죄송한데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거기 빠져 계세요 지금?
1: 아니 예. 너무 설레는데 그 우산을 들고 아 이거 쓰고 가세요. 뭐 아니면 같이 쓰실래요? 그쵸. 이렇게 하지 누가 까딱 이렇게는 안 하지 않나?
0: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후배인데 귀엽긴 하네요. 아, 아직까지 좀 뭔가 좀 젊어서 네. 까딱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1: 아니 이런 거 너무 설레잖아요.
0: 겸연쩍지 않고 귀여워요. 제가
4: 네, 아니, 예. 그럼요.
1: 기차 타고 가다가 또 옆자리 누가 앉을까 아, 이런 거 설레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0: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여러분 사연 소개할 텐데 아, 이 노래가 참 이 비가 좀 고슬고슬 내리는 그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을 딱 내는
1: 진짜 좋아하는

0: 자,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고 왔습니다. 예. 자, 사연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까요? 백가씨,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 네, 막걸리나님. 네. 비 오는 저녁에 예. 썸남이랑 만났어요. 그날 막걸리를 태어나서 처음 마셔봤는데 네. 술 같지도 않고 달달하니 사이다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2: 오,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1: 꿀떡꿀떡 들어가더라고요. 한 세 주전 다 마셨나?
0: 아, 그 큰일 나요 이게.
1: 기억이 없어요. 어머. 제가 빗속을 뛰어다니며 Sing in the rain 노래를 부르고 양발을 공중에서 부딪히며 발박수를 쳤대요.
2: 어머.
1: 그날 이후로 썸남이랑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2: 와, 이게 막걸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약간 미숫가루 느낌 같이 술 네. 같지 않고
1: 아, 맞아요.
2: 뭔가 맛있잖아요.
0: 옛날에는 막걸리를 한번 끓여서 먹었다?
2: 어, 왜요?
0: 몰라, 끓여서 먹으면 더 잘 들어가.
1: 아~
0: 근데, 일단, 근데 막걸리도 막걸리인데, 그래,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꿀떡꿀떡 먹다 보면은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거부감이 없단 말이야, 입안에서.
0: 맞아, 맞아.
2: 그래서
0: 맞아.
2: 딱 먹다 보면은, 진짜 한 세 주 전

0: 거기까지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정신줄을 못 잡는 거예요.
1: 진아야. 예. 막걸리가 더 가는 게 있어.
0: 뭐예요?
1: 동동주.
0: 아, 동동주는
1: 두 항 아니면 끝나.
0: 와.
1: 동동주 맛있잖아. 백가시는 술을 좋아하지만 네. 막걸리 먹고 취한 거랑 동동주 먹고 취한 거랑 네. 맥주랑 소주가 다 달라.
0: 아, 달라, 맞아요.
1: 다 달라. 양주도 다 달라.
2: 맞아요.
1: 예, 예, 예.
0: 진짜.
1: 백가시는 어떤 거 좋아해? 그 중에서 진짜 맘 놓고 먹는다면.
2: 저는 소주죠.
1: 소주.
2: 네, 완전 소주파라.
1: 아, 친구 나 두 병 먹어요?
2: 어, 네, 그 정도 마시는데 오. 제 예전에 예. 중국 갔다가
1: 그
2: 빼갈이라는
1: 빼갈 좋지.
0: 네, 빼갈과 빼갈.
2: 네, 근데 저는 그 술을 처음 마셔봤는데 네. 뭔가 중국 음식이 느끼하니까 그 센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좋지.
2: 근데 그거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1: 그 좋아.
2: 네, 이걸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음식하고 합쳐져가지고 예, 개원회로 갔는데
0: 오.
2: 그 빼갈은 마실 때 향만큼 뱉을 때도 향이 있어요.
1: 아, 진짜.
2: 고통인 거예요. 막 뱉으면서 마시는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워.
1: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빼갈 안 마셔요.
1: 아, 그게 이제 술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2: 와, 네.
1: 그런 경우가 있죠.
0: 너무 힘들겠다.
2: 맞아요.
1: 저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저 토해본 적이 많아가지고.
2: 네.
0: 진짜 마치 약간 매운 떡볶이 먹고 거꾸로 개어낼 때 그 따가움.
2: 네, 맞아요.
0: 고통스러움.
1: 예, 네, 근데 젊었을 때는 한번 토하고 와서 또 그 자리에 앉아도 먹잖아요.
2: 그렇죠.
1: 20대 때 그러잖아. 한번 토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야 노는데 40이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택시 때만 보내줘요.
2: 그러죠.
1: 20대는 돼.
2: 네.
1: 20대는 토하고 와서 또 먹는다? 40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2: 맞아요.
1: 자, 그럼 여기서 예 백가와 이파니의 노래죠. 플레이보이 들으면서 1분 마감하고요. 2부에서 바로 여러분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백신의 소신발언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계속 이어집니다. 다들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런 사랑의 어떤 추억들이 있을 텐데. 자, 이번에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진아 씨?
10: 연하남의 예, 사연입니다.
9: 연하남 좋아요.
10: 외근하고 들어오다가 소나기를 맞아서 머리가 네. 젖었어요. 예. 사무실 들어와서 휴지로 머리를 닦고 있는데 네. 남자 후배가 네. 이걸로 말리실래요? 하더니 네. 자기 손 선풍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손 선풍기를 들고 제 머리를 말려주는데 에? 선배 샴푸 냄새 좋네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뜨끈뜨끈 돌면서 필이 왔죠. 아, 이거 사랑이구나. 근데 정말 샴푸 링크만 야무지게 받아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소개팅 하더니 의사 여친 만난 너. 야, 가만 안 둬. 그린라이트로 착각한 게 제 잘못인가요? 아, 대박.
9: 잘못이네요.
10: 이런 반전이 그냥 이거였어. 선배, 오, 샴푸 냄새 좋네요? 약간 이거였어.
11: 아, 그쵸, 그쵸, 그쵸.
10: 아니, 근데 왜 말려주냐고. 나한테 손댄 거잖아. 터치, 터치.
11: 아, 손 선풍기로는 손 이렇게 옆에 갖다 댄 거 아닌가요?
10: 아, 그냥? 예, 이렇게 털어준 게 아니고?
11: 이렇게 그냥 갖다,
10: 갖다 댔다고?
9: 언증 있으세요? 사연을 제대로 네, 본인이 읽고 왜 본인이 자꾸 빠져요 거기에.
10: 아니 제 멀리를 예, 예, 예. 말려준다 하길래 나 이렇게 털어준 줄 알았지. 아.
9: 예. 그럼 그린라이트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 어 근데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11: 아, 아니 그 정도는
9: 그냥 그 정도는 그 애티튜드 아니에요 그냥. 네.
11: 아니 예를 들면 뭐 내가 지나 씨 왔는데 오 향수 냄새 좋네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오 향수 냄새 좋네요? 어.
10: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지금. 아니, 그럼 머리가 젖었는데 갑자기 선배님 이걸로 하시고 어 향수 냄새 좋네요? 아 이거 다르지.
9: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10: 원투잖아 원투.
9: 만약에 내가 아니고 이제 예. 이제 지나도 이제 미혼일 때
10: 네.
9: 지나 씨가 막 이제 방송에 이제 같이 이렇게 게스트인데 왔어.
10: 네.
9: 헐레벌 때 그럼 내가 어 지나 씨 너무 덥죠? 이렇게
11: 손부채
9: 손부채 예. 해주면 이게 뭐예요?
10: 나 약간 특별하다 그래, 생각해.
11: 그걸요?
10: 네. 아~ 그렇지 않아요?
11: 그 원효 씨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9: 죄송한데 네. 병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10: 아, 예, 예. 아닌가? 내가 너무 오래 결혼한 지 오래돼서 감이 떨어진
9: 그러면,
10: 건가?
9: 그러면은 진화 씨가 아까도 제 어깨 잠깐 이렇게 주물러 줬잖아요. 예. 그럼 그게 만약에 미혼인 경우에는 그게 그린라이트예요?
10: 아니죠.
9: 똑같은 거야. 무슨 소리야?
10: 그런 거예요?
9: 그럼. 좀 고쳐. 다음 갈게요. 다음 갈게요. 예.
12: 민목님. 네. 중학교 때였어요.
9: 네.
12: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9: 예.
12: 옆 학교 오빠가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10: 예, 예.
12: 너무 설렜죠.
10: 설렜지.
12: 한 1분 걸었나? 6교 앞에서 오빠가 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넌? 하길래 제가 수줍게 전 6교 건너요 하면서

0: 학교종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래 잘 가라 하면서 저를 빗속에 두고 혼자 학기 갔어요.
1: 아 뭐야
0: 이것도 추억이라고 아직도 아. 기억할래 하시니 싫다.
1: 그거는 좀 남자로서 좀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 근데 왜 처음부터 씌워주긴 왜 씌워줍니까?
1: 아니면 나 우산을 주든가 그게 예의 아닌가? 하기야 근데 내가 곧불에 심하게 걸려있으면 네. 몸이 안 좋으면 줄 수 없지.
0: 그렇죠.
1: 만약에 지나고 나하고 둘이 갔어. 근데 가라 하고 우산을 주고 싶은데 내가 막 몸이 너무 안 좋아. 비를 더 맞고 가면 나는 완전히 폐렴까지 올 것 같아. 그럼 못 줄 수도 있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지?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프면 처음부터 안 씹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딱 비가 멈췄어. 고개를 들었더니 어머 어떤 오빠가 날 씌워줬어. 아 그거 이미 설레죠. 고맙고
1: 씌워주고 얼굴 보고 잘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잘 가라?
2: 이런 거 아니야? 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걔가 아니네. 뒷모습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1: 혼자 왔냐 아니에요? 혼자 왔냐? 혼자 왔냐? 예, 그러니까 딱 얼굴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1: 재밌다.
0: 저는 중학교 때 네. 저 학교가 네. 그 반포대교 이렇게 강남에서 넘어오시면 예. 바로 왼쪽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한강중학교라고.
1: 알아.
0: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이태원에.
1: 예.
0: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육교가 큰 게 있어요.
2: 맞아. 예.
0: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예. 같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걸어서 이제 포항 쪽으로 같이 뭐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해서 이렇게 육교 위에 올라갔는데 그 육교가 가끔 많이 흔들려요. 근데 같이 걸어가다 흔들리는 거고 내가 으아! 하면서 혼자 도망갔거든요. 그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겁이 많잖아요 제가. 으아! 하면서 여자는 천천히 두고 엄청 건너방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됐던 욕 엄청 먹고 그냥 떡볶이 못 먹었던
1: 그 육교가 특징이 예, 쉐이크래요.
0: 아,
1: 쉐이크 브릿지라고 그러더라고요.
2: 네. 쉐이크 브릿지.
1: 예. 흔들다리라고.
0: 네.
1: 예, 예.
2: 아니 저는 어릴 때 네. 비가 오면
1: 지금도 어리세요.
2: 항상 예. 그 엄마들이 다른 친구들 엄마들이 우산을 갖고 오잖아요.
0: 네.
2: 근데 우리 엄마는 우산을 갖고 온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엄마들이 항상 우산을 갖고 오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무 이제 상상 하면서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기다린 거야 계속. 근데 결국 엄마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늘 걸어가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0: 그쵸.
2: 이게 사람들은 비를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비를 맞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비 오면 그냥 신나서 갔던 것 같아요. 슬프지 않고.
1: 예. 좀 이따 맞고 가세요. 예.
0: 아니 엄마에게 하니까 저도 중학교 때 그 비 오는 날이었어요.
1: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0: 아 그럼요. 예. 몇 번이 있었던 일이라 수업 이제 끝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다음 선생님 들어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러는 거예요.
1: 선생님이?
0: 네, 근데 저는 왜, 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랬어요. 다음 교시에 또 다른 사람 들어오는데 야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는 거예요.
1: 또 선생님?
0: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제 어머니가 예. 비 오는 날 예. 해물파전을 예. 50장을 만들어서 교무실 갖다 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비 오는데 간식하라고.
1: 대단하시다.
0: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1: 또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
0: 아, 네.
1: 맛있잖아.
0: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선생님들은 좋아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백가 엄마가 저 학교에 뇌물 바친다고.
2: 백가 엄마가 백신.
1: 보통 부침개로 뇌물을 잘 안 바쳐요.
0: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어머니 이제 마음이었던 거죠.
1: 그러면...
2: 아니 되게 감동인데.
0: 네, 뭐 그랬어요.
1: 그게 좀 몰라요? 백가 어머니 위에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러면은 한상철이는 거기 그 자리에서 닭볶음탕을 하신대잖아요.
0: 네.
2: 예? 와.
1: 아이고 참
2: 진짜 엄마 최고시다.
1: 그러니까 최고의 엄마셔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아의 노래예요. 여인의 향기.

0: 골드메리 올렸습니다. 백가씨, 진아씨가 퀴즈 가지고 오셨죠?
1: 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쇼?
1: 기사 중에서 퀴즈 드립니다.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2: 네, 퀴즈 갑니다. 결혼 정보회사 75점 빼까. 나랑 결혼할 때 이것 하나만 가져오면 돼. 자, 문제 드립니다. 빼까 씨랑 결혼하는 여성분은 다 필요 없고 뭐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뭘까요?
0: 1번 꼬마 빌딩, 2번 나대지, 3번 숟가락, 4번 100억. 꼬마 빌딩, 나대지, 숟가락 100억. 예. 자, 정답 보내주실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자, 재밌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백가 씨 어머님 또 얘기도 해주셨고 한 번 엄마가 되게 에피소드가 많으셔요.
1: 맞아요. 엄청 많죠.
0: 예, 예, 예, 예. 네. 이번에 심준아 씨 사연 하나만 더 해볼까요?
2: 왜 그랬어 나한테 님입니다.
0: 예, 예. 좋은데?
2: 비가 오던 어느 날
0: 예, 예.
2: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너,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친 넌 비가 오니 술 한잔 생각난다 했었지. 수업을 제끼고 부딪히기 시작한 술잔이 채워지고 비워지길 반복하는 사이 어지간히 술에 취한 너, 헤어진 전남친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다가 갑자기 내 입술에 네 입술을 포개었던 너, 며칠 뒤 헤어졌다던 그 남자친구와 다정스레 내 옆을 스쳐 지나갔지. 왜 그랬어 나한테. 와,
0: 좀 사연이 처지네요.
1: 우중충하네요.
0: 예, 예, 예, 예. 약간 우중충하네요.
2: 아,
0: 예.
2: 이거는 진짜 약간. 아,
0: 이거는 그냥 어떤 한탄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2: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잠깐 흔들렸던 그 마음을 기댔다가 예, 다시 원래 분한테 돌아간.
2: 약간 이용한 거죠, 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슬프니까 비도 오고 이렇게 축축한데 딱 눈 마주쳤는데 예. 아,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0: 예.
2: 갑자기 잔을 부딪히는 입술까지.
1: 예.
2: 와.
0: 재밌다, 재밌다.
2: 그냥 어떡하냐?
1: 그냥 순간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2: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0: 뭐가요?
2: 그러니까 살면서 왜,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탁, 바바바박 해서 갑자기 뽀뽀 탁 해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0: 해봤잖아요.
2: 죽어야지.
0: 해봤잖아요.
2: 나 안 해봤어요.
0: 진아야.
2: 남편이랑만 해봤지. 맨날 이렇게 하다가 눈 딱 맞으면 바바박 하고 뽀뽀하고.
0: 왜 안 했어, 진아야? 너가 개그맨 중에 제일 이뻤잖아.
2: 아,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너 만약에 이거.
2: 나의 젊은 시절을 원망합니다.
0: 너도 만약에 내가 그 심지어는 그런 적 있다고 뭐 사연 올려보면 어떻게 할래?
2: 아이씨.
0: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봐.
2: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다니까.
0: 알았어요.
2: 있으면
0: 예.
2: 좋겠다.
0: 제가 찾아볼게요. 네. 예, 예. 자, 오늘 저 네 가지의 사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선물 5종 세트 받을 분 좀 뽑아야 돼요. 어떻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예. 막걸리 마시고 취해가지고 빗속에서 Singing in the Rain 있고 손 선풍기로 내 머리 말려주던 연하남 육교 앞까지 마셔주고 잘 가라 잘 가라 갈 길 같은 선배 남자친구 싸우고 비 오는 날 나한테 키스한 너
1: 기억 남는 건 저는 2번인 것 같고 저는
2: 2번.
0: 예. 선풍기
2: 나도
0: 2번으로 갈까요?
2: 네, 2번 맞죠.
0: 좋습니다. 손 선풍기로 내 머리 말려주던 연하남 왜 그랬어 진짜. 예,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백가 씨, 우리 진아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a java jav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7월 29일 개봉하는 액션 블랙버스터 영화죠. 스파이더맨, 예, 브랜드 뉴 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퀴즈 골드맨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숟가락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끝곡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보이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1: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확대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경기 남부는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안개등과 전조등까지 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나들목은 현재 물이 고여 있어서 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양방향으로 통행 어려우니까요. 반드시 우회하셔야겠고요. 경기 시흥 안영교차로 역시 침수로 은행에서 매화 양방향 통행 불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남사진이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신탄진 부근에는 승용차 사고 나서 갓길 막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쪽 천안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에서 화성까지 정체입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준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GBS,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좋은 태도는 대부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할 때 빛이 나죠. 사람이 밝고 쾌활한 거하고 촐랑거리는 거 한 끗 차이잖아요. 농담을 즐기지만 누굴 불편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자신감 뿜뿜인데 거만하지 않고요. 또 겸손하지만 자신을 너무 낮추지는 않고 이렇게 적당히 나아가고 적당할 때 멈추면 좋을 텐데 이거 쉽지 않죠. 내가 과하지 않았나 늘 후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마음을 붙들어 매고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기술이죠. 비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여기저기 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도 발령된 곳이 있어요. 장마철 대기 불안정하고 우리 마음도 오락가락하기 쉬운데요. 각자의 리듬을 잘 찾아보죠.

당신이 나한테 쓴 편지에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썼더군. 그동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을 말해줬더라면 덜 아팠을 거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락밴드 R.E.O. Speedwagon의 In Your Letter.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목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엄청 커서 볼륨을 높여야 라디오 소리가 들리네요. 정경화 씨가. 그러시군요. 운전 조심하세요. 고문아 씨는 저 비 오는데 머리하러 왔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백뮤직 애청자라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머리하세요. 권유미 씨, 백디 남편이랑 왕복 1시간 코스 등산에 갔는데 봉우리 두 개를 넘다 보니까 남편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급히 내려왔는데 차 타자마자 소나기가 쫙 쏟아지네요. 남편이 배 안 아팠으면 이 산꼭대기에서 비 다 맞고 내려올 뻔. 아유 그러셨구나. 뭔가 계기가 있었네요. 그죠? 아 계시가. 전나영 씨 하늘에 구멍 났나 봐요. 무섭게 퍼붓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장환 신고 나와서 기분은 좋아요 하셨습니다. 나영 씨가 어디 계시나요? 박소영 씨는 남양주 신도시 계시는군요. 여기는 비가 적당히 오고 있네요. 찐감자와 아 마시고 있는데 이 조합 굿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수박 주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를 했죠. 내일까지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예상이 된대요. 지금은 충청과 호남에 물폭탄이 지금 네. 이 침수 피해가 지금 발생한 곳이 있죠. 주민 대피도 하고 도로 침수, 낙석 피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저지대 그 침수. 저도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가 한번 됐었어요. 그 산사태도 위험합니다. 네. 하천 범람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천 쪽에 되게 주차장 있는 지역 많잖아요. 자동차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좀 높은 곳으로 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감사 주간을 맞아서 오늘도 선물 박스 개봉합니다. 오늘은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바이올린을 풀겠습니다. 바이올린. 오늘 바이올린 5대 준비됩니다. 근데 누구나 바이올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선물로 역시 수박 주스,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편하게 참여하시고 오늘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특별히 뭐 이 선물을 위해서 쓸 사연 필요 없고요. 그냥 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아무거나 주시면 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려요.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누구나 겪었을 법한 사소한 얘기 환영합니다. 그냥 피식.

0: 웃었던 이름이 됩니다.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귀여운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세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 시작하자마자 하트를 날리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재영 씨가,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트 5종 세트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임 씨가 하트 5종 세트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재영 씨 의문이 풀리셨죠? 광고 듣고요. 좋은 노래 두 곡 이어드리고 만나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는데요. 모두 영국 가수들입니다. 첫 번째 가수는 영국의 가수이고 배우인 픽시 로아시 노래한 마마두란 노래. 매일 밤 몰래 널 만나러 가.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이 마음 멈출 수 없어 라는 노래였고요. 이어서 0976님하고 9433님이 청하셨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비 윌리엄스의 수프림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쉽지 않네요. 언젠간 최고의 사랑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라는 노래. 네. 로비 윌리엄스는 보이그룹 출신인데 지금 영국의 대표 가수가 됐죠. 2026년 현재 영국을 대표한다고 하면 뭐 해리 스타일스가 있고 아델도 있고요. 에드 시런, 뭐 두아

아파. 많죠. 역시 대한민국이 넓어요. 울산은 햇빛 쨍쨍입니다. 더워요. 가게 배달이나 많이 들어와라. 6944님. 아유.

0408님, 임백천님, 오늘 외근이라 시흥에 왔는데 호우경보라네요. 지금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내린 데가 많습니다. 비가 어찌 나오는지 차 타고 오는데 세차장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긴장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전조등 켜시고요. 아무튼 조심,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김민희 씨, 저도 보은에서 일하면서 듣는데 빗소리 때문에 라디오가 거의 안 들리네요. 옆에 있는 아버지랑도 큰 소리로 말해야 들려요. 오, 그 정도군요. 커피 두 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랑 드세요. 8675님, 멀티 아티스트 백디. 아이들과 즐겁게 피아노 레슨하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혹시 바이올린 하나 남으신다면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셔도 매일 들을 거예요 하셨어요. 제가 바이올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영 씨, 안산도 비가 퍼붓다가 지금 소강 상태였다가 천둥도 쳤다가 다시 또 비가 내리고요. 저는 김치우동 뜨끈하게 해서 먹으면서 백디 목소리 들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기분입니다. 백디 오늘 점심은 뭘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네, 김순영 씨. KBS 구내식당에서 먹고 올라왔습니다. 김순영 씨 커피 두 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훈 씨가 청하신 노래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입니다. 리차드 막스는 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난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난 언제나 널 사랑해 라는 그런 노래고요. 이어서 덴마크 밴드죠. 마이클 런스트락이 노래하는 Sleeping Child. 잘 자라 사랑하는 아이야. 모든 사람이 너처럼 순수하다면 다툼도 전쟁도 없을 텐데 널 품에 안아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줄게 라는 아주 예쁜 가사입니다. 리차드 막스 Right Here Waiting. 마이클 런스트락 Sleeping Child.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2549님, 요즘엔요 눈에 아이라인 문신한 걸 지우는 추세입니다. 인상이 쎄 보이기도 하고 오래되니까 보기 싫어서 저도 충동적으로 병원 가서 시원하게 지우고 왔는데요. 그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더라고요. 어우,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알러지 때문이라고 할까?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요. 퇴근한 남편이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한잔하셨구만 이러는 거예요. 시술하면서도 꼭 참고 안 울었는데 남편 말 듣고 울었어요. 너무 웃겨서요. 진짜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죠? 같이 살아도 전혀 몰라요. DJ 천이는요 전혀 모릅니다. 안계영 씨, 동네에서 길 가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저기 하면서 저를 부르더니 저희 아빠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묻더라고요. 제 얼굴이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래요. 우리 아빠 못생겼는데 그냥 웃죠. 계영 씨, 어떡해. 그 아저씨 진짜 나빴다. 5989님, 아이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딱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엄마 잘했어, 이제 초록불 되면 가는 거야 하면서 운전하는 저를 칭찬해 줬어요. 덕분에 수십 년 만에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시험관이 너무 귀여워요. 그저 웃죠. 아이가 몇 살일까요? 제대로 알고 있네요.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간다. 근데 증시에 대해서도 알까요? 빨간불 파란불 이거 반대인데. 9110님, 저 요즘 진짜 연애하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소개팅 부탁하고 다니는데요. 한 지인이 곤란하다는 투로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은 해야 내 주변 사람들 소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대학 나온 여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누난 국민학교 졸업했잖아 이럽니다. 참나, 나이가 문제였냐? 국민학교 졸업이 뭐가 어때서. 그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던 거 알면 아주 기절을 하겠네요. 외롭습니다. 우퍼요. 근데 국민학교가 뭐예요? 어디 있나요? 학교 같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죠? 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The Weeknd가 노래한 Blinding Lights.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당신의 사랑만이 내 어둠을 밝혀줄 수 있어요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들 공감되고 재밌었습니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사연 소개된 분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션의 백뮤직 일부에 소개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죠. 뭐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을 빙자한 내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돼요. 6944님이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오전 오후반 알아요 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조혜영 씨. 백디는 서당 나오셔서 국민학교를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 참 재치 있으세요. 김원관 씨는 배우 남궁민 님이 다닌 학교가 국민학교예요. 신동명 씨 여기 인천입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게차로 일하던 저는 비를 쫄딱 맞았어요. 시원합니다. 아, 그 지게차. 그게 아마 지붕이 있긴 있는데 작고 그다음에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그죠? 비가 들이치죠. 아유, 고생하셨네요. 저는 뚜벅이로 지내다가 10년 만에 차를 뽑았네요. 비가 와서 차가 잘 있나 걱정입니다. 비 와서 차를 안 가져왔거든요 하셨어요. 신동명 씨. 안전한 데 놓으셨겠죠. 수박 주스 제가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 어디에도 없는 선물이에요. 바이올린 제가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강부선 씨도 바이올린 선물은 백뮤직이 최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4313님도 오늘은 바이올린 헉. 네. 자, 0581님 11살 아들이 자폐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습니다. 백뮤직에서 바이올린 선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 놀란 마음에 일하다 말고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바이올린 선물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이올린 선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물도 많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는 샵 버튼 먼저 누르세요. 우물정 1061입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스마트폰에 까시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5130님이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청하셨죠.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진짜 블루스 음악에 그야말로 대표 노래 중에 하나죠. 요즘엔 뭐 블루스도 많이 바뀌었지만 에릭 클랩튼은 뭐 영국의 블루스 싱어송라이터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입니다. 당신 오늘 밤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얼마나 멋진지 지금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0: 하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소형 화물차 기사시라고요. 5130님. 매일 450km 정도 운전하는데 와,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드네요 하면서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청하셨죠. 그리고 5512님이 프린스의 퍼플 레인. 울산엔 햇볕이 쨍쨍, 비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네, 우리 5130님 그리고 5512님께 두 분께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린스 퍼플 레인은 뭐 프린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모든 장르를 다 잘하는 천재 뮤지션이고 기타리스트죠. 아, 늦기 전에 다시 사랑하자, 보랏빛 비가 내리는 이 순간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972님이 남양주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예요. 항상 집안일하면서 아니면 아이 데리러 갈 때 잘 듣고 있어요. 이번엔 아이가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자기 거 사달라고 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번쩍 들어봅니다. 문자는 처음이라 떨려요 하셨죠. 네, 1972님 필요하시군요. 바이올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렸어요. 얼마 전에 시집 갔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Cruel Summer란 노래. 이 사랑 숨기고 있지만, 위험한 거 알지만, 나 너 사랑해, 널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16살에 칸츄 음악으로 데뷔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네, 테일러 스위프트죠. 이번에 신랑이 키 차이가 16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도 180cm예요 신랑 트래비스 켈시인가요? 그 196cm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5, 6cm 차이 나는, 네, 그런 키죠. 7월 3일날 결혼했어요. 그 신랑은 그 외에 저 NFL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그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퍼플레인 들으면서 중1 꼬맹이 때 들었던 기분인데 왠지 울컥합니다. 그때 아기였는데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제가 여기 이르고 있네요. 우정선 씨가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씨는

통에 오랜만에 접속하셨다고요? 작년 백수 시절에 친구처럼 백뮤직 듣고 지냈어요. 올해는 법무팀 취업해서 법원에 소송권으로 왔다가 비 쫄딱 맞고 오후 판결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젖은 발에 음악이 위로가 되네요. 아이고, 신발 속으로 비가 다 들어왔군요. 이종숙 씨 수박 주스 선물로 드립니다. 자, 1부 끝곡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전합니다. 인디아 아리라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Can I Walk With You라는 노래예요. 당신과 함께 걸어도 될까요? 사랑과 희망을 나누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울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 5차로에 사고 나서 잠실대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하남 쪽도 여의하로 지나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나들목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정체인데요. 3차로에 사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신천 나들목 현재 도로 거침수대 진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미리 우회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서여주 나들목 진입로에 사고 차량이 막고 있어서 진입 불가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휴게소에 발생한 사고 3, 4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일대 정체고요. 또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담양 1터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제가 왜 이걸 기타 쳤냐면 어떤 분이 노래를 듣는데 순간 백디가 기타 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홍명숙 씨. 제가 쳤으니까요. 목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A Badly Drawn Boy가 노래한 Something to Talk About. 우리 함께 얘기 나눌 게 있어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라는 아주 이쁜 노래였습니다. 박문진 씨가 백디 수원에서 부산 출장 가려고 열차 예약했는데 대전 지역에 비가 와서 열차가 취소됐대요. 부랴부랴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다들 비 피해 없었으면 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아유, 출장 가시려고 바쁘실 텐데 그죠? 지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지금 내리는 지역이 많거든요. 열차 운행이 오전에 차질이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12시 기준으로 정상 운행되고는 있는데 하지만 기차 타실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하늘길, 백길도 물론 예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최종임 씨, 여기 충북 영동입니다. 비가 쉼없이 내리붓네요. 밭에 있는 우리 고추는 괜찮은지 걱정입니다. 진짜 무섭게 내립니다. 그래도 백디와 함께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6482님 그리고 제가 기타 친 줄 알았다는 홍명숙 씨, 박문진 씨, 최종임 씨께 수박 주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혜영 씨가 작은 오빠 저 바이올린 안 주셔도 돼요. 커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혜영 씨. 커피 드릴게요. 커피만 드리겠습니다, 혜영 씨. 비가 오면 뭐 불편한 점이야 물론 많지만 비 오는 날에만 또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나무 초록잎이 비 맞아서 더 선명해집니다. 또 젖은 노면에 그 알록달록한 우산이 만들어낸 풍경도 그 남다른 정취가 있어요. 아마 그 도심 이런 데서 드론 띄워서 우산만 찍어도 아주 참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게 될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또 물웅덩이 생겨서 첨벙첨벙 놀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런 아이 시킬 생각에 기겁하는 엄마 아빠도 있지만 또 야구가 취소돼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풍경을 보고 또 누구는 빗소리를 듣고 누구는 또 계획이 틀어진 걸 아쉬워하고요. 저 DJ 천이는요 좋은 노래로 빗소리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2부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물도 있죠. 바이올린입니다. 악기 선물 정말 특별하잖아요. 누구한테 음악을 선물하는 거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선물하는 일이고 나중에 이제 추억이 되는 일이니까요. 바이올린도 드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박 주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니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어요.

0: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게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피아노 소리와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아주 근사했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피아니스트인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7005님하고 5907님이 청해서 우리 모두 같이 들었네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는 The Stranger의 가사였습니다. 이어서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길버트 설리반의 아주 명곡이죠. 원곡은 그렇고요.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이거 역시 피아니스트인 본다 셰퍼드가 노래한 Alone Again이었어요. 사랑도 잃고 희망도 잃고 혼자가 됐지만 삶은 계속되고 난 견뎌야 해요 라는 Alone Again이었습니다. 최유리 씨가 원곡과 다른 느낌이지만 좋네요. 길버트 오설리반 칭찬할 듯. 네. 이 노래는 진짜 조금 노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분위기 있는 음악하는 사람들. 0142님 백디 1시까지 알바 간다던 아들이 아직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네요. 연락해보니까 아직 자고 있어요. 속 터지지만 백디 방송 들으며 마음 진정시켜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갔겠죠? 전화 받고? 예. 네. 본인은 뭐 조금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일종의 계약인데 사회의 계약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는 거죠. 예. 네. 0142님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미진 씨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물 폭탄이 쏟아졌어요. 알바 가던 딸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전화 왔길래 나가보니까 비가 하얗게 빈틈없이 대각선으로 내리네요. 이야 하얗게 빈틈없이 거의 그냥 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피부에 닿으니까 따갑더라고요. 저도 알바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이고.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알바 업장에서도 그렇고 알바 가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 마음을 조일 것 같네요. 그죠? 9543님 안녕하세요 백디. 제 동생이 아이 교육시키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골다공증 최하를 찍었어요. 칼슘을 배에 직접 꽂는 지경이 됐는데요. 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조카는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주중에 시간도 있고 해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중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어휴 위험합니다. 9543님 제가 동생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올린 데이입니다. 다른 선물들도 많아요. 네,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바이올린을 선물로 주는 방송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 데니스 윌리엄스의 경쾌한 노래예요. Let's hear it for the boy. 그는 진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난 그를 사랑해요 라는 노래. 이어서 미국의 가수고 배우죠. 레이프

가렛, I was made for dancing. 오늘 밤 음악과 리듬 속에서 함께 춤추고 즐기고 싶어요 라는 노래. 이어서 9263님의 신청곡입니다. 독일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더 이상 날 몰아붙이지 마.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자, 세 곡 경쾌한 노래 이어듣습니다.

아주 개성 있는 음악 했어요. 스윗박스, Don't Push Me, Leif Garrett, I Was Made for Dancing,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였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김은숙 씨, 피디님 선곡 너무 좋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선곡의 달인 우리 임선달 PD의 선곡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니까 신청곡 오면 가차없이 임선달 PD의 선곡이 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까주세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통기타 라이브로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매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조금 다르죠? 가사에 들어가는 이름, 그 주인공이 바뀌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0178님, 제 생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은 더운 날씨였다는데 오늘은 비 때문인지 시원하네요. 시원하게 생축송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지연이에요 하셨고, 6705님은 결혼한 지 20년 된 구리시 최선희 여사의 생일입니다. 저 때문에 고생해서 푸바오처럼 됐지만 제 눈엔 가장 아름다운 여자랍니다. 아유, 표현 좋으시네요. 푸바 얼마나 귀엽게요. 김은정 씨, 저 은정이 생일이에요. 딸이 미역국 끓여줘서 맛나게 먹었어요. 우리 남편은 9월 생일인데 선물은 퉁치자고 하네요. 백디 버릴까요 하셨는데 일단 받고 버리세요. 4023님, 우리 딸 생일입니다. 김지은 생일 축하해. 42년 전 아주 작은 핏덩이가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됐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 키우기 힘드시겠네요. 이성희 씨, 여기 부산입니다. 해운대로 피서 오세요. 좋아요. 형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어머니, 더운 날씨에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셨고, 1054님은 백천영님, 사랑하는 이쁜 순자 씨 생일 축하해 주세요. 순자 씨, 태어나줘서 고마워. 영원히 사랑해. 김예진 씨군요. 고향 김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타양살이 6년 차 된 직장인입니다. 오늘 엄마 생신인데 일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서 엄마가 매일 듣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딸 둘, 아들 둘, 우리 네 명 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엄마 남은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게. 예진, 혜진, 승호, 호민. 엄마 김은정 씨, 하늘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하셨습니다. 다 모이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4376님, 233님은 회사 신영택 부장님 생일, 남상렬 씨는 손녀 다윤이 생일, 9679님은 선유 언니 생일, 김옥자 씨는 큰사위 최웅 씨, 오경희 씨는 언니 충희 씨, 3220님은 며느리 김희영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와, 오늘 엄청 많네요. 네, 생일자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름을 다 넣어서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경화 씨가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을 청하셨죠. 마이클 프랑스는 뭐 미국의 그 재즈 팝 장르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안토니오 송, 가로 열고 The Rainbow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나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 노래할게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꿈을 잃고 싶지 않아요라는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노준희 씨가 벌써 두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백천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선곡 짱 하셨는데 어우 두 시간씩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경화 씨가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을 청해서 들었고요. 고문화 씨가 에어 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 청해서 들었어요. 이 호주의 소프트 락 듀엣이죠. 에어 서플라이. 한 사람은 영국 출신이고 한 사람은 호주 출신인데 두 남자 아주 멋집니다. 그레이엄 러셀하고 러셀 히치콕. 러셀 히치콕이 대부분의 노래를 다 했죠. 맑고 높은 영역의 러셀 히치콕. I can wait forever. 이거를 진성으로 불러요. 야 대단한 고음 역대죠. 근데 한 사람은 그레이엄 러셀이고 한 사람은 러셀 히치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이 두 사람이 같아요. 그죠? 한 사람은 이름, 한 사람은 성인데 같아요. 재밌네요. 당신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기다릴 거예요. 돌아와만 주세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정혜영 씨, 글을 잘 적어야 바이올린 선물 주는 거겠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멋진 선물 저도 주고 싶어요. 제대로 된 선물을 준 적이 없어서요 하셨어요. 글 잘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혜영 씨, 제가 바이올린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바이올린 데이였는데요. 네, 다들 원하셨는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내일도 선물이 있습니다. 5642님이 수박 주스 만들었어요. 눈으로 시원하게 드링킹 하세요 하셨어요. 야, 수박 주스 만드셨군요. 사진 주셨는데 5642님께도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5479님은 안녕하세요 백디. 부모님 형제들이 살고 계신 보은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모두들 피해 없기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셨죠. 5479님에도 제가 수박주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소영씨, 오늘 교환학생으로 외국 갔던 딸아이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떡볶이, 짜장면, 냉면, 빙수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으려고요. 같이 먹다가 제 뱃살만 늘겠지만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면 뭐든 즐겁겠지요 하셨어요. 소영씨, 제가 딸아이하고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요, 선물방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물문의 게시판에 당첨됐어야 하는 정보를 남겨주셔야 선물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브 애플톤이라는 가수의 노래 Seems a Little이라는 노래예요. 요즘 우리 사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다시 처음처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라는 노래예요. 살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네, 관계에서. 스티브 애플톤 Seems a Little. 내일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강원 지역과 경북 그리고 수도권에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장수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부근 1차로에서도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수원에서 정체입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반포 나들목 부근 4차로에 특히 빗물고임이 심해서 지나실 때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많이 막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2차로가 노면 폐임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여의교 하위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1502님께서요. 응디 친정엄마 집에 갔다가 어린이집 간 아기 데리러 갑니다. 응디도 육아하느라고 고생하시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응디는 아직 고생 시작도 안 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덜덜덜덜덜. 임신했을 때는 출산 걱정이 많았고요. 출산하고 나니까 뭐 배밀이 할 때가 난리다. 걷고 뛰고 시작할 때가 진짜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이런저런 육아 팁을 반짝이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소연할 반짝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곳에 하소연하지 뭐 어디 하겠어요. 자, 목요일 오후입니다. 졸리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또 비도 많이 내려서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반지분들 계신 곳은 괜찮은지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서로 안부도 체크하면서 2시간 함께 하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아 밤새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반짝이분들 계신 곳 어떠신가요? 수시로 일기예보 체크하시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미님께서 그런 말이 있죠? 아기가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다 이러시는데 저는 낳고 나서가 더 좋았고요. 그리고 아유 누워있을 때가 좋은 거야 뒤집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고생 시작이야 이러는데 전 뒤집어서 더 편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뒤집어 엎드려서 자기 혼자 놀고 그리고 잘 때 막 뒤집으려고 고생한다는데 그냥 잘 자던데요 누워서. 그래서 진짜 에바에다. 아기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임신 중에 계신 분들 저처럼 그 좀 무서웠던 분들 있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하게 된다. 김영수님께서 호우주의보 내린 논산이어유. 응디 방송 시작하며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막 쏟아지다가요. 지금 저희도 약간 보슬비로 바뀌었어요. 약간. 아까는 막 쏟아졌거든요. 진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9736님께서 응디 청취율 조사 전화받고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973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서울, 인천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짝이분들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요 바로 받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1부에는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은 어떤 노래에 어떤 효과음을 숨겨놨을까요? 효과음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머머? 새소리인가? 오늘은 카나리아 새소리래요. 카나리아 새소리. 진짜 우리가 폭우가 그치고 맑은 숲길을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소리를 골라봤습니다. 자, 새소리 들으셨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막네요. 예, 이뻐요. 이 새소리 오늘은 조금 혹시나 음악을 집중하다 보면 이 새소리가 쭉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 바랍니다. 이 카나리아 새소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사연 있죠. 예,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아 오늘 당신 잘생겼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 추첨해서 1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7분 추첨해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통 크게 쏩니다. 예,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반찬물 굿즈 반찬물을 고려하라 휴미카 굿즈 고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We

0: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0: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우리 집에는
5: 렉스 비드 렉스
4: 사무실에도
6: 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옷이 좋아 반짝이도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진해성의 바람고개였어요. 7968님께서요. 여기는 태백이고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비가 오더니 햇님이 방긋 웃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비가 오더니 이제 날씨가 개고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5798님께서 여기는 부천입니다. 아침에는 천둥 치면서 비가 엄청 왔고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아침에 조금 많았나 봐요. 그죠? 저희도 아침에 엄청 왔거든요. 먹구름이 조금 이제 가고 있나 싶네요. 박광호님께서 응디 오늘 솔지님 나오는군요. 기대합니다. 귀 요강 부탁드려요. 맞아요. 오늘 2부에 빛나는 초대석 솔지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노래 실력. 귀 요강 이제 뭐 벌써부터 하실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22님께서 저는 아내에게 여보 자유 남편 하슈 친정 다녀올게 소리 듣고 싶어요. 아 자유를 찾고 싶다. 아,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제 첫 번째 사연이 여보 자유 남편 하슈 친정 다녀올게. 이거는 부부끼리 다들 원하는 건가요? 남편이 출장 갔다 올게. 나 지방으로 발령이 내려져서 우리 주말 부부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말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김정희님께서 저는요 남편이 당신 통장으로 송금했으니 쓰고 싶은데 써. 이 소리 듣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거 좀 좋다. 당신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뭐 화장품 사든 쇼핑하든 뭐 필요한 거 써. 아 6843님께서 남편에게 듣고 싶은 소리요.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어서 괜찮았어. 이 소리 듣고 싶네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신랑 한숨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보 힘내. 저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아유 맞아요. 진짜 오늘은 손님이 좀 있어서 괜찮았어. 매일 이제 와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네 이런 소리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진짜 그 가게는 사람이 많이 와야지 좋은 건데. 강신정님께서 6개월을 마음 졸이면 모아온 비상금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가져갈 거면 그냥 가져가지 잘 쓸게 라고 약올리는 아내. 아내에게 비상금 조금은 줄게 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아, 전 진짜 궁금해요. 대체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놓길래 이렇게 매번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그럼 아내분들은 매번 집을 대청소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길래 대체 이렇게 걸리시는 거냐고요? 아니, 차라리 차에 놔두면 안 되냐고요? 아니, 차는 좀 불안해서 그런가? 아니, 대체 집에 숨겨놓을 때가 많지 않아요? 아유 정말. 근데 잘 쓸게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아유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6개월이면은 좀 그래도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4889님께서 응디 저는요 애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살아온 길을 닮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오신 그 길 너무 존경합니다. 이 말을 어떤 말보다 가장 듣고 싶네요. 엄마를 존경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 존경해요. 제가 제일 존경한 사람은 엄마 아빠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 들으면 뭐 최고죠.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 누구한테 듣는 말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소리니까. 이 말. 근데 이 말을 듣게 하려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잘 해야겠죠. 잔소리도 안 하고 신경질도 안 내고. 에휴. 그 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듣고 왔어요. 자, 반제분들이 보내주신 주제 사연,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993님께서 저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네요.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요번에 와이프 생일인데 선물로 화장품 세트 주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네요. 웅디 도와주세요. 아내분 왜 사랑한다고 안 해주세요? 응? 왜 안 해주시는 거지? 사랑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럼 나도 이렇게도 안 하고? 속상해 속상해 왜 사랑한다고 안 해줘요? 우연숙님

님께서 제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살 좀 빠졌네 이 말 듣고 싶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체중계는 줄어드는데 남편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를 탁 시작을 했을 때 그 매일 보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빠져도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탁 만나야지 어? 이렇게 빠졌네 이런데 매일매일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줄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탁 시작했을 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빠질 수는 없나. 아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은 글쎄 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거지로 들으니까 좀 살 좀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빼는 사람들도 좀 힘도 나고 막 그러는 건데 좀 빠졌다고 해줘요. 빠졌다는데. 3329님께서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 합격했어 라는 말 듣고 싶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오늘도 엄마는 빌어봅니다. 경찰이 꿈이군요. 너무 멋있다 아들. 곧 이거는 곧 이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81님께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당신은 더 누워있어 이 말 듣고 싶어요. 일요일도 아침 7시만 되면 밥 달라는 남편 미워요. 아 남편분한테 듣고 싶다고요? 오, 남편분은 누워계시고 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말하는 건 줄 알았네. 남편분 일요일은 좀 내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가 밥 차려볼게 뭐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요. 그리고 일요일은 좀 늦잠 자고 뭐 좀 시켜 먹기도 하고 일요일까지 밥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8015님께서 저는 요즘 취미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연습 중일 때 우리 아내가 퇴근해서 저를 보면서 매번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제발 가수처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아예 아내분 뭐 그렇게 뭐 못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진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가수분들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수십 년간 연습하고 여기에 굳은 살 다 배겨서 피딱지가 앉을 때까지 연습하고 거듭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그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든 건데 요즘 그래도 취미로 하시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칠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건데요. 왜 가수처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 나중에 착 연습해가지고 매번 보여주지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몰래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줄게 하면서 착 한 곡만 파야 돼요. 한 곡 착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7901님께서 저는 남편한테 일하고 집에 오면 오늘도 수고했어 따뜻한 말 듣고 싶어요. 그 말만 들으면 힘들었던 것 다 녹아내릴 텐데 집에만 있는 남편은 예민해져서 따뜻한 말이 안 나오나 봅니다. 남편분이 지금 일을 쉬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약간 이게 또 남성분들은 또 내가 가장이고 우리 집을 지켜야 되고 나가서 돈 막 벌어와서 멋지게 아내한테 자 월급이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아내분이 일하러 나가시고 남편분이 집에 있으시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른 또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지금까지 사연 소개되신 분들 1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혹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이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우리 남편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이랑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 싸우고 나와서 안 보는 사이보다는 뭐 낫다고 생각했어. 아, 그런데 말이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0: 여보, 저녁 먹어.
1: 우와, 맛있는 냄새. 아, 안 그래도 오늘따라 배가 일찍 고프더라고.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여보도 언제 안 나. 앉아, 앉아. 빨리 먹어. 아, 반찬이 많아서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찌개부터 맛볼까?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알지. 어? 김 사장님이잖아. 이 시간에 웬일이지? 김 사장님? 당신 이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한 그 김 사장님? 아니 그냥 안부 전하겠지. 밥부터 먹고 나서 나중에 전화 드려.
0: 아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얼른 전화 끊을 테니까 당신부터 먹어.
1: 아 여보세요? 아 예. 아 김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2: 아유 뭐 무슨 일은요. 그냥 안부 찾아나 했습니다. 저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내가 식사 방해한 건 아니죠?
1: 아, 딱 식탁에 앉았을 때 전화 주셨습니다. 아, 어디서 저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개업 준비한다고 하셨던 건 어떻게 되셨어요?
2: 아, 다음 주 월요일에 개업합니다. 역시 잊지 않으셨군요. 아, 그래서 그런데 월요일에 시간 되시면은 저기 개업식 와서 축하 좀 해주시지요.
1: 아, 아이고, 아 그런데 월요일이면은 저기 저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어쩌죠. 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못 찾아뵙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2: 아유 그렇군요. 에이.

0: 맞습니다. 출근을 해야죠. 아, 근데 그런 말이죠. 꽃선물 말고 제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좀 보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안 그래도 제가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 저기 잘 어울리는 시계가 하나 필요한데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한번 골라본 게 있거든요. 어, 따로 알아보라고 한번 고생하니까 제가 그거 알려주면은 선물로 보내주신 거 어떻습니까? 좋다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고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얼른 식사하세요.
1: 뭐야, 결국엔 시계 선물 받고 싶어서 연락한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솔직히 선물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부탁해도 되는 거야 이거?
0: 아, 몰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어? 자기야, 이거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냐고.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최대성의 어이가 없네 였습니다. 오늘은 이시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이 예전에 일하던 사장님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따로 개업을 또 하나 봐요. 근데 전화가 와서 축하하러 와주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꽃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꽃 말고 내가 받은 시계가 있는데 아니 뭐 선물을 하면 또 번거롭고 이러니까 내가 찾아올 준 거 그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사주지. 뭔가요 이게? 미소가님께서 인맥을 잘 쌓고 지내는 것은 좋지만 정리할 분들은 차차 조금씩 하셔야 돼요. 다 받아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인맥을 쌓아놓고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계속 알고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가 계속 뭔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관계는 좀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님께서 대박이네요. 대놓고 부탁하는 분이네요. 아 저는 이런 사람 멀리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먼저 갖고 싶은 거 있어? 뭐 혹은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그 사무실이 새로 들어가니까 거기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사주는 게 낫지 말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뭐 그럼 필요한 거 말해도 돼?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럼요 필요한 거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러면 시계 하나 내가 봐둔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막 그러면 그거 링크 주세요. 제가 그 뭐 찾기 힘드니까 안 그래도 그러면 딱 그거 사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사는 거는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꽃 보내주겠다 했는데 굳이 그걸 마다고 아 그 꽃은 그러면은 괜찮고 내가 봐둔 게 있는데 이걸로 사주지 그래? 이러면은 이건 좀 2826님께서 염치가 없네요. 정승희님께서 아 얄미운 사람. 그러니까 이거 좀 대놓고 아 제가 시계나 해주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꼭 보내드릴게요 이럴 수도 없고 또 거절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꼭 전화 한 게 꼭 진짜 시계 받으려고 전화한 것처럼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시계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식사하세요 끊을게요 뭐 이러는 게 좀 안부도 묻지도 않았고. 정지영님께서 그 핸드폰 벨소리 너무 웃겨. 아 핸드폰 벨소리 아모르 파티였어요. 띵동 띵동 동드랑 땅동동 땅동. 최병분님께서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을 줄여야 한다 했습니다. 네, 줄여들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다 두루두루 다 잔치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계속 연락하고 이 사람도 연락하고 한번 만나면 인연이라고 막 이 사람도 연락하고 막 한 번씩 만나야 되고 뭐 그러면서 뭐 한 번씩 밥 사야 되고 아 굳이 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가야 되나. 2826님께서 정말 싫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면 기분 좋게 선물한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진짜 좋은 일자리를 물어다 주거나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뭐 이 정도야 뭐 해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양숙경님께서 마누라가 더 속상하겠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나도 막 화날 것 같아. 아유 그 사람은 뭐 해준 거야. 우리도 뭐 우리 개업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받을 것도 없는데 그럼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장님이면 아 그래 그 사장님한테는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했겠지.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좀 너무하긴 했어요. 그 사장님께서.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옵니다. 김수찬의 남자다, 서주경의 벤치.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8: 핏.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해야죠. 자, 정답곡은 바로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솔지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끝곡으로 1부 끝곡으로 빅예서의 미모사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2시를 기준으로 일부 강원 지역과 경북 그리고 수도권 많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 부근에서 1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3km가량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방향은 천안분기점부터 3-4km가량 정체가 심한데요. 안성 쪽으로 이동하면서 노면보수 작업 중이어서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용비교 2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이하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안성훈의 공주님 들었습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719님께서 저는 거창한 말보다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제일 듣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다 보니 누구도 제 수고를 말로 표현해준 적은 없더라고요. 고마워, 덕분이야, 오늘은 쉬어. 그 짧은 말들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도 저에게 그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크,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족한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족한테는 그런 말을 좀 낯간지럽

0: 어렵다라는 말에 포장을 하면서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 말이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이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께도 1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혹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셨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빛나는 트로트에서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가수 솔지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오늘 모신 이분은요, 가요계에 2006년에 데뷔했고요. 발라드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댄스로 대박이 났습니다. 2023년에는 뮤지컬도 시작을 했고요. 다시 2025년 12월에는 트로트에 도전을 했고요.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직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분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서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미녀 신인 트로트 가수 솔지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아니, 저는 네. 많은 분들한테 이제 시작할 때 아, 치명적인 척 해주세요 이렇게 네. 카메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소리를 내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1: 보통 소리를 냈나요?
0: 이제 보통 소리는 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소리 나는데 네. 오늘 솔지 씨 뭐, 네. 여러분 못 들으셨죠? 아!
1: 아, 제가 그랬나요?
0: 이렇게
1: 아, 약간 어. 추임새를 넣어줘야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아. 좀 그런 포즈들이 나오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눈물이 나네요.
0: 아, 너무 좋게 네. 어,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반짝이 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2: 네, 반짝이 분들 안녕하세요. 미녀 신인 트로트 가수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또 너무 예쁘게 네. 소개를 해주셔갖고.
0: 아, 맞죠, 맞죠. 아유, 미녀 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로트 네. 가수 중에 그렇게 미녀가
1: 아 미녀시잖아요.
0: 아 저는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솔지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아 이거 결혼볼만한데.
2: 아 영광입니다. 네.
0: 윤세호님께서 우유빛깔 솔지님 화이팅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환영해요. 성민님께서 며칠 전 대구에서 솔지님 봤어요. 너무 예뻐서 반함. 오, 이거 진짜
1: 감사합니다.
0: 이 실물로 봐야 돼요 솔직히. 아, 이거 화면 말을 잘 안 봤거든요.
1: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이제. 네. 실물로 보면은 네. 다들 좀 네. 그 어 생각보다 키도 크고 어,
0: 키가 크시지.
1: 네, 뭐 네. 말랐다 이렇게 어, 해주셔서 말랐죠. 어필을 하고 있어요. 실물이 좋다.
0: 우리 같이 여기 볼살이 조금 있는 그쵸? 분들은 네. 화면에 조금 조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1: 약간 좀 퍼져서 나와요.
0: 맞아요. 네. 실제로 보면 참 작은데.
1: 그럼요.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0: 맞아요. 가을이 엄마님께서 여신 나왔다. 솔지님 반가워요.
3: 반갑습니다.
1: 또 소리.
0: 미서관님께서 솔지님 근데 왜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뒤로 오시나요?
1: 아 이게 제가
0: 하셨네.
1: 이 스튜디오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생각 못하고 약간 좀
0: 당연히 무대에서 뒤에서 나오니까
1: 그래서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아, 좀 말씀 중이신 것 같아서 예, 약간 예, 뒤로 예.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또 처음이라고
0: 맞아요.
1: 하시더라고요.
0: 여기 화면 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보시면

0: 이게 아유. 앞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1: 저도 처음이라. 아.
0: 좀 약간 허당기가 있으신가요, 평소에도?
1: 살짝. 아주 살짝 있어요. 많진 않고. 예. 네, 살짝 있어요.
0: 솔직히 이렇게 살짝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아, 네. 예. 자, 저희가 사실 같은 소속사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 맞아요. 예. MOM.
0: 네, 맞아요. 네. MOM 엔터테인먼트
1: 식구죠.
0: 예. 원래는 저희 대표님하고 네.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시잖아요.
1: 2012년도부터 저 EXID 처음 데뷔했을 때 저희 매니저 오빠였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오랜 인연이었죠.
0: 지금까지 또 인연이 돼서 네. 하시는 거라서 황중강님께서 네. 두 분 호감형 이미지가 살짝 닮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영광이죠.
1: 제가 영광이죠. 훈훈하네요.
0: 예, 훈훈하다 훈훈해. 자, 현역강 3가 끝난 지 어느새 넉 달째가 됐습니다. 네. 시간 빨라요.
1: 네, 너무 빨라요.
0: 경연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1: 사실 저는 이게 끝났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어느 날에 생각해보면 네. 진짜 몇 년 전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끝나고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공연도 계속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저 개인 스케줄들도 하고 네. 이제 제가 트로트에 도전을 하다 보니 그걸로 파생되는 스케줄들이 또 생겨서
0: 맞아요.
1: 새롭게 이제 제가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처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KBS 가요 무대도 서보고.
0: 가요 무대 가면 이제 진짜 트로트 가수 네. 된 거거든요.
1: 가요 무대를 네. 처음 가봤는데 네. 뭔가 새롭게 느껴보는 것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재밌고 네.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0: 진짜 그 이 가요계랑 트로트계랑 약간 좀 다르거든요.
1: 좀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네. 꽤 있더라고요.
0: 근데 또 여기는 이미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까 네. 여기서 또 새로 접하니까 이것도 재밌다
1: 네.
0: 이런 생각
1: 재밌었어요.
0: 자, 얼마 전에 현역강 3에 함께 출연했었던 김주희 씨가 또 나오셨었거든요.
1: 네네.
0: 그 하면서 저는 솔주 씨랑 너무 친해졌다고 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만났어야 될 인연인데 이제야 만난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1: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저도 실제로 네. 주희 씨를 현역강 네. 통해서 알게 되면서 네. 그냥 처음 녹화 때부터 제 옆에 앉았고 뭔가 약간 동병상련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둘 다 타 장르였기 때문에
0: 맞아요.
1: 둘 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둘이서 듀엣 무대 를 준비하기도 했고 하면서 뭔가 되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막 뭐 힘을 주기도 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뒤에서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런 얘기도 막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전우애가 많이
0: 그러셨구나.
1: 생겼고 또 그래서 사석에서도 보고
0: 네네.
1: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0: 네. 그 김주희 씨는 거의 뭐 자기가 만날 인연을 이제야 만난 거의 뭐 남편감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 주희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저도 너무 좋아하고
2: 저희 사랑합니다.
0: 자, 사실 소실 씨는 가요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네. 현역강 3에 출연한다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출연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1: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 솔지가 나왔어? 이렇게 되게 놀라셨던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못했었다가 네. 섭외를 받았고 그러면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먼저 소외를 받으셨구나.
1: 예, 가족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트로트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장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서바이벌이니까
0: 네, 맞아요.
1: 제가 서바이벌 프로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0: 네.
1: 경연은 굉장히 많이 나가봤지만 네. 이렇게 장기간의 서바이벌 프로는 처음 해봐서 겁이 많이 났죠. 괜히 내가 나가서 좀 민폐라거나 아니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무언가를
0: 잃게 되거나
1: 그치, 뭔가 그치, 이런 그치. 겁이 좀 많이 났었는데 네네네. 제가 또 데뷔를 한 지 좀 되면서 네. 그럼 나한테 뭔가 새로운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뭔가 확장이 이 현역강 3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되게 저한테 도파민처럼 다가왔고
0: 네.
1: 완전 도전이었죠.
0: 근데 좀 평소에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1: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네, 네. 내가 괜한 도전을 했나? 라는 솔직히 네, 네, 네. 좀 이거를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0: 네.
1: 하면 할수록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많이 좀 성숙해지고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

0: 많아요.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도 경연 프로그램 나갔지만 꼭 시작했을 때는 후회하다가 중간쯤에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갑자기 막 불타오르다가
1: 막 전투력이 상승돼요. 사람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0: 맞아요. 네. 더 욕심부리게 되고 무대에.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끝에 대해서는 많은 값진 경험이었어.
1: 아름답게.
0: 뒤를 돌아보면서 맞아. 그렇게 되거든요.
1: 네.
0: 좋습니다. 아니 가족분들은 트로트를 좀 좋아하세요?
1: 아버지가 좋아하시고요. 어머님은 사실 제가 원래 했었던 대중가요 쪽, 그 발라드 이런 걸 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현역가요3 나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적극 추천했어요. 엄마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 나가봐. 난 너 나가봤으면 좋겠어. 솔지야 해봐 해봐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 약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좀 처음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부모님이 또 해봐봐 이러면은 또 힘이 생기거든요.
1: 맞아요. 힘이 생겼죠.
0: 자, 좋습니다. 오늘 수지 씨와 수다를 많이 떨어볼 건데 그 전에요. 이 코너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한숨을 쉬신 거 보니까.
1: 굉장히 부담이 되고.
0: 30초 셀프 홍보 타임. 자, 간단하게 그냥 30초 동안 편하게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1: 시작하나요? 바로 하나요?
0: 바로 갑니다. 자, 30초 주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미녀 신인 트로트 가수 솔지입니다. 다들 놀라셨겠지만 저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위아래, 위아래를 불렀었던 아이돌 메인보컬 출신이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성격은 그냥 쾌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요.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은 분들께 노래로 감동을 드리고자 20년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 솔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정확하게 30초. 우와!
1: 소름 소름. 어머나 세상에.
0: 왜 뭐 적어놓으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진짜 안 적었어요.
0: 우와!
1: 아무것도.
0: 우와!
1: 30초에 딱?
0: 와. 지금 피디님이 완벽이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 왔어요. 완벽.
1: 우와.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0: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보통 여기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반갑습니다. 이걸로 한 15초 하시는 분들.
1: 아, 진짜요?
0: 인사만 15초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제 오셔도 왔다 가셨는데. 와, 근데 목소리 싹 바뀌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벽하게.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하셔도 잘할 것 같다. 무슨 왜 우리 가수분들이 보통 보면 배우분들이나 성우 같은 거 하잖아요. 캐릭터. 그런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1: 저 해보고 싶었어요. 만화
0: 좋아하거든요. 캐릭터 같은 거. 그런 연기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봐요.
1: 너무 좋아요. 김치찌개 지금 너무 먹고 싶습니다.
0: 지금 점심 안 드셨어요?
1: 안 먹고 왔어요. 이제 칼칼한. 그러니까 신 거.
0: 신김치찌개.
1: 신김치. 너무 TMI.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0: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솔지 씨. 지금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떻게 라이브 가능하시겠습니까?
1: 해야죠. 제가 현역강 하면서 아침에도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이게 조금 저한테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저 원래 빈속으로 노래를 잘 안 하는데 빈속으로 해도 오히려 좀 편안하다.
0: 오히려 잘 돼요.
1: 네네네. 그런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0: 자, 그렇다면 첫 곡으로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1: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란 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네, 정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사랑이 샘솟는데 그 마음을 오늘 여기
0: 반짝이 분들께
1: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솔지 씨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듣고 싶어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첫 곡으로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라이브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자칭, 타칭, 내 별명은 이거다인데요. 솔지 씨가 수식어 부자, 별명 부자더라고요. 믿고 듣는 솔지를 줄여서 믿듯소리라는 별명도 있고요. 경연 프로그램 할 때 어차피 우승은 솔지를 줄여서 어우소리라는 별명도 있어요. 우리 별명 반지분들은 무슨 별명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솔지 씨의 노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솔지 씨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저 지금 너무 추워요. 여러분, 저 진짜 이거 화면에 보이나요? 지금 제 닭 사주는 거 이거 지금 팔에. 아이고, 와, 이거 털이 다 섰어요. 와.
1: 아, 감사합니다.
0: 장난이네요. 진짜 신현옥 님께서 이렇게 해주셔. 1255 님께서 네. 지금 거의 말은 없고 지금 다들 감탄사만. 우연수 님께서 좋다. 김은정 님께서 어제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불렀어요. 너무 좋아요. 어쩜 목소리가 취기네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근데 보통 네.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나오거나 그 다음에 스피노프 나오거나 뭐 이렇게 조금 방송에 나오면 우리가 튠이라는 걸 합니다. 아, 여러분들 네네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음이 조금 나가거나 발음이 조금 씹히거나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그거를 후작업을 해서 튠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수들은 그 원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1: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아, 그죠. 예, 예, 예.
0: 전화 그 저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솔지 씨는요 네. 그 라이브가 TV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와,
1: 감사합니다. 오, 정말 극찬인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오, 감사합니다.
0: 이 튠을 안 하고서는 우리는 솔직히 방송에 바로 나간다는 게 좀 약간
1: 밝아 벗겨진 느낌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라이브 하는 게 조금 부담이거든요. 사실.
1: 맞아요. 부담이.
0: 와,
1: 있죠.
0: 근데 진짜. 음이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절대음감이세요?
1: 감사합니다. 아, 섞여 있어요 좀.
0: 아, 절대음감이가 있군요.
1: 절대랑 상대랑 좀 섞여 있어요.
0: 아~ 네, 네.
1: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또 하시죠. 절대랑 상대는 또 무슨 말?
1: 아, 절대음감은 이렇게 예, 예. 딱 치면은 그게 무슨 음인지 아는 거고 네네. 상대음감은 이제 C키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쳤을 때 네. 그게 이제 조가 옮겨져 가면서 저한테 이제

0: C키로 계속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전조가 돼도 그냥 쉽게 부를 수 있고.
1: 있는. 예. 오! 아, 이 네. 교수님은 다릅니다. 갑자기 전문적인 얘기가 나와서 저 당황했는데 여러분 잘 설명 잘 들으셨죠?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저기 네. 현역강 3에서 부르셨을 때 네. 저기 원곡 가수인 금잔디 선배님께서 아, 기립박수를
0: 네. 아 맞아요 맞아요.
1: 이 가수들이 누군가의 커버를 했을 때 그 네. 원곡 가수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0: 그쵸.
1: 어떠셨어요 그때?
0: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 네. 잔디 언니가 또 네. 바로 정중앙에 앉아 계셨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 그쵸 부담스럽죠.
0: 사실 이 곡을 고르면서도 노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언니가 불러준 그 언니의 원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였는데 네. 또 막상 원곡자 앞에 그래서 또 선배님 앞에서 부르려니까 네.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불렀거든요. 제가 뭔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1: 아, 맞아요.
0: 불렀는데 언니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극찬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울어 또 우셨어요.
1: 맞아요. 눈물까지 흘려가지고.
0: 근데 그게 뭔가 와닿잖아요. 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감사했죠.
1: 그 진짜 이 그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군가가 내 노래를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보면서
0: 제가 다음에 한번 네. 불러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영광이죠.
0: 네, 한번 불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 자 이번에는요 네. 솔지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솔지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또 외쳐볼게요. 네. 솔지의 노래로 말해요. 자 첫 번째 노래 이 노래가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주세요. 오. 지금 화면에 EXID 뮤직뱅크 네.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0: 오, 네. 아, 정말 저게.
1: 어머머머. 지금 몇 살 때인가요? 몇 년 전이에요?
0: 저 27대예요.
1: 우와.
0: 아, 10년 전.
1: 10년 전인데 지금 여러분 상대적으로 요즘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이랑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0: 아, 아닙니다.
1: 아, 와, 이 노래 진짜 11년 전 영상입니다.
0: 어머나.
1: 우와. 이 빛나는 트로트에서 거의 네.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아이돌 댄스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저희는 트로트만 나가니까.
0: 아, 네. 오, 감사합니다. 위아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다시 한번 우리 관제분들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0: 이 노래는요. 네. 제가 2014년에 발표된 EXID의 위아래입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저희도 몰랐지만 네. 역주행을 하면서
1: 맞아요.
0: 온 국민들께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네. 그러한 곡입니다.
1: 저 또 소름 돋았어요.
0: 오늘 여기 춥나?
1: 여기 너무 추워요. 지금. 역주행을 하면서
0: 네 맞아요.
1: 근데 사실 솔지 씨는 이 노래가 잘 될 거라는 촉이 왔었다고요.
0: 저는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무조건 잘 될 거야 얘들아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왜냐면 안무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0: 노래도 너무 좋고 모든 것들이 괜찮았거든요.
1: 네.
0: 그 저희 상태도 괜찮았어요. 저희의 상태도 네. 괜찮고 네. 근데 나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내 촉이 틀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데 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안 듣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약간 천지지변처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고 뭐 저희 회사에서 막 힘이 세서
1: 맞아요.
0: 돈이 많아서
1: 그냥 계속 들려준
0: 것도
1: 아니고
0: 것도 아니고 네. 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활동 접자 약간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그 한예 직캠이 화제가 되면서 이렇게 좀 사랑을 진짜? 받았었죠.
1: 그게 아무리 그래도 역주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그쵸. 요즘에는 이제 역주행이 좀 그래도 많은 분들께 익숙한 단어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저희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하다가 역주행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거의 뭐 역주행의 최초라고 해도 그죠?
0: 그쵸. 좀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죠. 네. 자 이제 현역강 3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소지 씨의 트로트 곡들 들어볼게요. 자, 네. 음악 주세요.

0: 선배님의 네. 노래입니다. 네. 와, 이 곡을 한일가스리 1회에서 소유지 씨가 불렀고요.
1: 네.
0: 이게 첫 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1: 몇 가지 곡 중에서 이제 제가 어떤 걸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아, 이 노래가 좀 부를 때 저한테 네.

0: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은 네, 부를 때 입에 감기고 네.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 표현할 수 있겠을
1: 것 같다.
0: 제가 트로트가 처음이다 보니 네. 잘 선곡을 해야 될 텐데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꺾기가 많은 노래를 하는 거는 또 제 옷이 아닌 것 네네네. 같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베스트가 이 곡이었어요.
1: 이 노래를 끝나고요. 정수라 선배님께서 네. 한혜진 씨 노래인 것 같지 않다. 이거 소지 씨한테 이 노래 뺏겼다라고 말씀하셔서 한혜진 선배님이 미치셨다고요.
0: 이때 그 마녀 심사단이라고 해서
1: 네, 맞아요.
0: 그 기라선 같은 선배님들께서 다 나오셨거든요. 네.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원곡자가 앞에 계시니까.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멘트를 너무 위트 있게 해주셔서 그때 좀 이제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너무 감사했죠. 한혜진 선배님께서도 너무 잘 불렀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1: 네. 뭐 정말 그 쟁쟁한 네. 선배님들 사이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0: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떨려요.
1: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네. 관객이 많으면 오히려 안 떨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몇 명 앞에서 네.
0: 마치 약간 축가를 부를 때 더 떨리듯이
1: 맞아요.
0: 네.
1: 축가 부를 때 떨리세요?
0: 엄청 떨려요.
1: 나 저만 그래도 저 진짜 손을 이렇게 떨려서
0: 너무 떨려. 근데 이거 보이고 싶지 않아.
1: 아 맞아. 두 손으로 잡고 저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떨려.
0: 근데 진짜 너무 떨려요.
1: 맞아요.
0: 오히려 소수가 있을 때 떨리고
1: 맞아요.
0: 많이 있을 때는 사실 이게 그 막 하나하나 뭔가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1: 맞아요.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0: 예, 예. 맞아요.
1: 정말
0: 맞아요.
1: 대단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주세요.

0: 사랑이라는 김연자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와, 이 노래는요 사실 네. 저는 진짜 이 노래 부르실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곡은 사실 솔직히 트로트 가수들도 네. 부르기 어려운 곡이거든요.
1: 너무 어려워요.
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트로트 맛을 낸다고?
1: 네. 저희 진짜 한 일주일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일주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때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마침 이제 이걸 부르고 나서 네. 윤명선 작곡가님께서
0: 맞아요.
1: 아, 이거 제가
0: 제가
1: 얘기할 게 아니네요.
0: 네. 윤명선 작곡가님이 노래의 맛을 알게 된 사람의 무대였다. 아, 극찬을 맞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너무 다행이다 싶었지만 네. 사실 저는 아, 지금도 그냥 좀 너무 아쉽고 뭔가 그 저한테 진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제가 처음 완전 처음 해보는
0: 네 맞아요
1: 장르 또 이 트로트 안에도 장르가 좀 나뉘잖아요.
0: 맞아요.
1: 그 장르에서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더 아, 김연자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또 한 번 더 존경하게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0: 만약에 다시 12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노래를 선곡하실 건가요?
1: 아,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0: 지금 이 상태 다 알고
1: 알고요? 안 하죠.
0: 아, 솔직히
1: 다른 곡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0: 더 뭔가 이제 잘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1: 지금은 네.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뭐가 괜찮은지에 대한 맞아요. 통계가 없고 저한테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0: 맞아요.
1: 이게 내가 하면서도 괜찮은 건가? 괜찮은
0: 다른
1: 건가?
0: 다른 사람보다 불리해.
1: 네. 그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0: 아, 맞아요.
1: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아, 이때 돌아간다면 좀 더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그래도 뭐 약간 제가 봤을 때 솔지 씨가 약간 그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놓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신.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네,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1: 제가 진짜 이 노래 부르면서 네. 트로트 가수로 딱 데뷔한 느낌이었어요.
0: 아, 맞아.
1: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산에 가져와 봤습니다.
0: 핑크색 옷을 입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얼마나 입었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반지분들 계속해서 자칭 타칭 내 별명은 이거다 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솔지 씨의 라이브 미운산에 지금 바로 청해드릴게요.

0: 이지 씨의 미운 사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김기창님께서 좋다. 가을이 엄마님께서 저 미간 빠진다 빠져. 오, 미간을 좋아하시네요. 우리 마채분
1: 제가 노래할 때 약간 미간 찌푸리거든요. 그거 얘기하셨나 보다.
0: 7258님께서 깜찍 발랄 노래 정말 잘하네요.
2: 감사합니다.
0: 장기리님께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역시 실력이 받쳐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왜 그 가요 부를 때는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취임새 같은 거 못 넣잖아요. 근데 아까 1절 끝나고 이러는데 이거 약간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트로트 할 때 더 잘 맞는 거죠.
1: 아 맞아요. 좀, 좀 그래요.
0: 우리 트로트는 중간에 저다 이런 거 넣거든요. 얼쑤 이런 거
1: 흥이 나니까.
0: 근데 이제 위아래 하면서 막 이렇게 허 이런 거 못하니까
1: 그건 이제 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트로트는 가능하다.
0: 가능하다. 그런 거 있어서는 트로트가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1: 노래할 때 너무 재밌고 그 흥이 그 한국인의 흥이 담겨 있잖아 트로트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제가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죠. 아주 즐겁습니다.
0: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반찰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빛나는 트로트의 공식 질문 하나 드려.

0: 볼게요.
1: 네. 혹시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2: 개인기 있으신가?
3: 제가 사실 개인기가 없어요. 없는데 또 그 없는 것 중에 좀 찾아 헤매봤는데 네. 제가 빛나는 트로트에 나왔으니 아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선 해도 되겠다.
1: 네네네. 어, 네, 네.
3: 모창을 좀
1: 모창. 좋아요.
3: 좀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던 거예요. 네. 현숙 선배님.
1: 네.
3: 해보겠습니다.
1: 사실 현숙 네. 선배님 많이들 따라하시지만
3: 그쵸.
1: 그닥 그렇게 네. 비슷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 너무 비슷해. 안녕하세요 현숙입니다 막 안 하면 될 것 같아. 훌라훌라 너무 좀
3: 약간 좀 그 비슷하죠?
1: 네 비슷해요. 난 저도 좀 안 비슷하거든요.
3: 약간 힘을 확 밀어줘야 제가 선배님 훌라훌라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약간 짱구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3: 아, 정말.
1: 그 캐릭터 성우 그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
3: 오늘부로 노력을 해보도록
1: 그러니까요.
3: 하겠습니다. 아 눈물이 나네요.
1: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반주이분들이 보내주신 자칭 타칭 내배명은 이거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3: 네.
1: 김두래님께서 제 별명은 엄주환이에요. 엄마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다라는 줄임말이 애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아끼면 잘 살죠.
3: 아 약간 그런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촌들 만나면 용돈 받잖아요. 네. 엄마한테 잠깐 맡겨 했는데 안 나오는 약간 이런 상황도
1: 맞지.
3: 약간 추측이 되고요.
1: 네, 그게 엄마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다. 엄주안.
3: 엄주안.
1: 난 무슨 그 사람 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주안 씨.
3: 그렇죠. 주안 씨.
1: 네, 고경은님께서요. 네,
4: 고경은님 고기자입니다. 고경은 기자의 줄임말이요. 제가 가족들 소식을 여기저기 다 알려줍니다. 아 소식통이시구나. 고 기자님
1: 가족들 소식을 어디로요?
4: 그 이제 밖에? 가족들 막 단톡방
1: 아예 저기 문자 메시지로
4: 네네네 그런 거죠. 네.
1: 아 이건 좀 괜찮네요. 7692님께서 제 별명은 황소예요. 어릴 적 띵틀하면서 머리를 박은 적이 있는데 그때 황소라는 별명이 만들었어요.
3: 친구들 사이에서
1: 이건 너무 위험할 뻔했는데
3: 그쵸?
1: 근데 이렇게 센 별명을 지어준다고?
3: 근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위험한 놀이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 맞아요.
3: 막 말뚝박기도 그랬고
1: 맞아요. 그쵸? 그것도 좀 위험하고 네. 그리고 의자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넘어가는
3: 맞아요,
1: 거 그런 것도 되게 위험했었는데
3: 되게 위험했는데
1: 그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3: 그랬네요.
4: 네. 네, 박유정님 네. 제 별명은 팔랑귀. 제가 귀가 얇아서 다들 팔랑귀래요. 네. 근데 기분 안 나빠요. 왜냐고요? 맞는 말이라서 반박을 못해요.
3: 아 인정이 빠르신 스타일이시구나.
1: 맞아요. 네. 본인들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나 팔랑귀야 어쩌라고.
3: 맞아요.
1: 김경태님께서 제 별명은 눈만 장동건이었어요.
3: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1: 눈 하나는 이쁘다고 해서 들은 별명인데 지금은 눈매가 처져가서 그런지 눈먼 장동건이라
3: 얘기해. 되게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경태님.
1: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의 얼굴에서 네. 눈이 8알은 차지하거든요.
3: 그쵸, 그럼요.
1: 근데 눈만 장동건이었는데 이제 눈매가 좀 처져서 눈먼 장동건.
3: 네. 7209님 저는 소크라테스라 불립니다.
1: 네.
3: 평소 말이 없다가 가끔 옳은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진지하신.
1: 좀 약간 진지하신,
3: 네, 진지하신 느낌이신가 보다.
1: 김경수님께서 저는 잘 삐진다 그래서 별명이 삐순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남이 한 말에 상처받고 울기도 하고 잘해주면 막 퍼주는 성격이죠.
3: 아이고 여리시구나.
1: 나 이런 거 마음 아파. 네,
3: 그쵸.
1: 이런 맞아요. 거 진짜 마음 아파요. 막 다 퍼주다가 네. 배신당하고 막.
3: 약간 그러신가 봐요.
1: 네.
3: 아. 막 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막 퍼주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3: 아,
1: 조금씩 퍼주세요, 네. 경수님.
3: 이입을 감정이입하셨네요.
1: 그니까요. 막 퍼주다가 저기 네. 당연하다고 막 당연시 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
3: 아, 안 돼요. 위험합니다, 너무.
1: 자, 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추첨 통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또 노래 네. 잘하시는 분 오면은 네. 부탁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빛나는 트로트의 로고송을 한번 불러주시면.
3: 아, 네네네. 네,
1: 저희가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무반주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오. 편집을 해갖고 네. 음악을 입혀가지고 바로 내일부터 막 쓰거든요.
3: 진짜 써주시나요?
1: 진짜 오, 써요.
3: 그래요? 네.
1: 거의 뭐 네. 저희 PD님께서 솔지 씨 팬이라가지고 거의 아유, 매일 감사합니다. 이제 솔지 씨 것만 쓰지 오. 않을까 싶은데 몇 주는 네. 이제 솔지 씨 것만 나가지 않을까.
3: 아, 전 너무 좋죠. 네,
1: 저희가 기가 네. 조화를 네. 개사를 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3: 아, 자, 기가 조화. 어? 참 기가 좋은 노래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해드리면 되나요?
1: 자, 지금 가면 됩니다.
3: 자. 아, 근데 이거 제가 네. 키가 안 맞아도 돼요? 그때가 키가 좋아 이건가? 응기 좋아.
1: 저기 저번에 한혜진 선배님 나오셔서 네. 키를 못 맞추셔서 음이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잘
3: 네, 제가 맞추셔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기 좋아 좋아 라디오 좋아 좋아 빛나는 네. 트로트 잘 될 것 같아 네. 해보겠습니다.
1: 자, 갑니다. 네.
3: 응기 좋아 좋아 라디오 좋아 좋아 다시 가도 돼요?
1: 아, 예.
3: 좋아 좋아 좋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3: 좋아 좋아
1: 어, 그렇죠 그렇죠
3: 아, 죄송합니다. 엔지
1: 네, 엔지 네.
3: 갑니다.

0: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1: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네. 아, 아 이거 떨리네. 어렵네 박자가.
2: 와, 이거 이게 약간 엇박으로 막 들어가는.
1: 그니까요.
2: 막 떨렸어요.
1: 이게 엇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가사까지 바꿔놓으니까 이거 네. 나 같아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거.
2: 굉장히... 은비트가 어렵네요.
1: 은비트. 은비트가 좀 어렵네요. 은비트. 근데 좀 평소에 조금 약간 성격 좀 급하신 편이세요?
2: 아, 진짜 급했나요?
1: 아니 좀 약간 아니 보통은 이제 노래하고 네. 약간 쉬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뭐 이렇게 하는데 생겨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말고 바로 하시길래 아,
2: 제가 지금 약간 네. 너무 쫓기는 느낌이에요. 아, 아니 지금
1: 저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요?
2: 라이브를 막 했다가 뭐 아. 별 얘기 안 하면 바로 라이브 해야 되고 뭐 바로 해야 돼서
1: 아, 맞아요.
2: 마음이 약간 좀
1: 죄송합니다.
2: 또 생방이다 보니 네. 살짝 급했던 것
1: 아, 맞아요.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분을 모셨기 때문에
2: 아, 아닙니다.
1: 오셨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게 하자 아, 이런
2: 다,
1: 마음으로
2: 다 하고 가겠습니다. 에이,
1: 많이 넣어놔가지고 그런 의미로 지금 바로 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많은 걸 시켜서 죄송해요.
2: 바로 가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는 소지 씨가 또 들꽃이라는 노래. 아니 저희가 웬만하면은 여유롭게 가고 싶은데 저희가 한 시간 안에 우리 소지 씨의 모든 면을 또 해주셔야 되고 또 라이브도 워낙 또 우리 반지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소지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너무 또 이렇게 제가 급하게 쪼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자 네. 소지 씨가 부릅니다. 들꽃.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KBS 라디오.
11: 자, 솔지 씨의 들고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저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가 너무 까르르 까르르 웃다가 라이브를 시켜가지고 이동우님께서 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까르르 웃으시다가 들꽃이라는 정적인 노래를 바로 부르시다니 초지님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셨어요? 죄송해요.
12: 아니, 그래서 사실 좀 처음에 네. 집중이 네. 안 될 것 같아서 네. 눈을 꼭 감고 정말 집중했습니다. 해야 된다. 네. 난 프로다.
11: 김경태님께서 오늘 힘드셨다고 다음에 또 안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12: 아유,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요 저는.
1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양미수님께서 오늘 느낀 건데 두 분 웃음이 쌍둥이 같아요.
12: 저도 약간 느꼈어요.
11: 저도 이렇게 웃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12: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1: 그니까요.
12: 네. 약간 데시벨과
11: 그니까요.
12: 음파가 좀 비슷한
11: 느낌. 그니까.
12: 아, 눈물이 나네요.
11: 자, 벌써 은근히 빛나는 트로트 초대에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2: 아, 시간 너무 빨라요.
11: 어떠셨습니까?
12: 아, 진짜 네.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오늘 또 은기를 만나서 네. 너무나 반갑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
11: 아, 다음에 또 괜찮다. 다음에 나올 때는 저 라이브 한 곡만 할게요. 쉬는 거 아니죠?
12: 다음에는 네. 아, 좀 수다를 좀 많이 떨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제 반짝이님들 또 뵈러 네. 꼭 오겠습니다. 불러주세요.
11: 감사합니다. 네. 4832님께서 솔지씨 끝나고 김치찌개 드시러 가시나요?
12: 엄마 김치찌개 먹으러 가려고요.
11: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12: 아니요. 따로 사는데 네. 가까워요.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여서.
11: 거의 같이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
12: 거의 제가 캥거루족을 못 벗어났습니다. 네. 말만 따로 살지. 네.
11: 어머니 김치찌개 준비해놓고 계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게요. 1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받으실 세 분,

0: 0889-1993-3719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그리고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받으실 분 9분 추첨했습니다. 3522-김정희-6843-강신정님 우현숙-3329-4081-8015-7901님 아 원래는 7분이었는데요. 네. 그냥 두 분께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예, 드셔야 됐습니다. 네, 드려야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신 뒤에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소지 씨한테 들어야 될 멘트가 있다고.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하나 네. 말해 주시죠.
1: 네,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짝이 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받아주셔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반짝이들.
0: 어, 우리 0216님께서요. 소지 씨는 네. 응디 뭐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언니 동생 되나요?
1: 언니.
0: 어, 원래 언니로 부르시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1: 저희 구면이에요.
0: 누가 구면이라고요. 대선배님이신데. 자, 오늘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제가
1: 즐거웠습니다.
0: 반짝이들 외치면 네.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1: 네.
0: 반짝이들 오늘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부근에서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터널 안에서 청소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5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부근 혼잡해졌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 3, 4차로에서도 또 좀 더 지나 북수원 5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여름에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기상청이라고 하죠. 특히 장마 시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분단위로 예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이 날씨 탓에 기상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18년 만에 특보 체계가 전부 수정이 됐대요. 날씨 어플에 뜬 숫자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린 곳이 꽤 있어요. 밤에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열대야주의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는 이 예보가 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조금씩 다른 모습의 여름을 만나는 중입니다. 끈적한 날씨 속에 또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뉴진스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어텐션 듣고 왔고요. 라라랜드를 시작을 하고 정말 다양한 지역의 분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지멋대로 구는 날에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계신 곳에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호위경보, 호우경보가 내린 곳도 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고 또 경북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 어제 모든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빨리 자야겠다 싶어서 누웠거든요. 근데 한번 잠들면 잠을 잘 안 깨는데 한 두세 번 진짜 더워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어젯밤에 엄청 더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척이다가 아침에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스케줄 좀 보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주간이에요. 코너마다 선물이 두 배씩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님, 열대야주의보 무섭네요. 오늘 폭우는 끝났지만 여긴 지금 햇빛이 납니다. 폭우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잠깐 주춤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문은영님은 저희 집은 어제 저녁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더웠어. 어제가 확실히 더웠나 봐요. 부산은 비는 안 오지만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유외훈님, 이곳 대구는 쨍하다, 흐리다, 무섭다가 변동 삼총사입니다. 변덕이 아주 죽을 듯. 한 대구였나 봐요. 하루 잘 마치고 저만의 쉼터인 라라랜드에 도착하니 마음만은 뽀송뽀송하네요. 유외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 세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밖이라면 지금 어디 가는 중인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컨디션 점수는 어떠한지 뭐든 좋습니다. 다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 1010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무섭게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와, 내릴 때는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라라랜드 가족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도 잘 받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6365님 안녕하세요. 경산입니다. 여기가 열대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하시면서 경산에서 문자 주셨고, 하늘에 구멍 난 듯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좀 그쳤네요. 그 틈을 타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입니다. 오, 진짜 틈을 내서 아주 알차게 운동을, 산책을 하시나 봐요. 2시간 언니와 함께 할게요. 안경화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율래님, 빗소리 대신 매미소리 들으며 공원 들마루에 앉아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그래도 시원합니다. 습해도 바람은 분명 아주 조금 살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김율래님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박창종님, 안녕하세요 콩디. 주중에 매일 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70년대 세대에서 참 듣기 좋은 노래와 사연들로 막히는 퇴근길도 즐거워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6년째 제 옆을 지켜주는 만화님과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창종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8377님 콩디,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라 덜 힘들고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공감되는 사연들과 아는 노래 또한 많이 나와서 따라 불러보곤 합니다. 퇴근 후에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일에 도전해볼까 생각해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들 행복 만땅 되시길. 8377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도전은 결과보다 가능성을 넓히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8377님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님의 동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김현철님의 동네 듣고 왔습니다. 방은영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와 함께하는 장성의 애청자입니다. 얼마 있으면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시나 봐요. 이승철 씨 콘서트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제로 끝났는데 우리 방은영님 어쩌죠? 콩디 덕분에 가는 거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아, 하루 늦으셨어요. 우리 방은영님 대신에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진님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딱 그 시간 라라랜드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조희진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시라고. 박광호님 콩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큰 겸댕 예쁜 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콩디 매일 회사에서 몰래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처음이야 처음 보내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외모도 한결같은 콩디 언니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실이 튼튼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5818님 날이 흐리고 바람도 불길래 걷기 나왔는데 이 햇볕 뭔가요?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이런 날 또 갑자기 얼굴이 탈 수 있는데 요걸 잊으셨네. 꼭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5818님 보내주셨고 콩디 지난번에 시험 떨어졌다는 사연 보냈던 사람이에요. 다음에 합격하고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저 시험 붙었습니다. 붙었어. 아우 잘했네. 너무 잘했죠. 이제 실기 시작이지만 합격 소식에 너무 기쁜 날입니다. 야호 하셨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격하는 일만 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652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때 뭐 좀 드렸을까요?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겸댕 오늘 처음 와주신 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겠고요. 오늘 출근해서 아 이거 커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대충 어떨지 감이

올렸어. 그래서 커피를 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응성님에게는 저 이번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좀 말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상태이십니다. 0380님, 형제들끼리 가평에 휴가 다녀오는 중입니다. 가평에 비 많이 안 왔어요?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역시 형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잊지 않고 라라랜드 함께 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 봐요. 6684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셨고, 그리고 사연 보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매일 듣기만 하네요.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 혹시 오늘도 콘서트 티켓 원하셨구나. 꼭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6745님 아쉽지만 제가 대신 커피 선물을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신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번이 끼어들기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그리고 이어서 김건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박주원 피처링의 정엽의 빈대떡 신사가 되겠습니다. 아, 재미있는 노래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양동이로 이 쏟아붓는 것처럼 내린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도 무겁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장마철에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요, 장마철 메뉴 추천 장매추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고파지겠다. 비 올 때는 이거지, 장마철에는 이거지 하는 메뉴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요,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주원 피처링의 정엽의 빈대떡 신사,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뮤직 매직의 키워드는 장매추입니다. 장마철 메뉴 추천이 되겠습니다. 박주원 씨의 빈대떡 신사였네요. 피처링의 정엽 씨였고. 소보루님,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라면이죠. 무한이 고향이라서 통낙지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환상적이네요. 아, 라면은 얼큰하죠. 그리고 이 낙지의 단맛? 단맛이 우러나서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호루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민영님은 오늘은 만둣국. 어, 어울린다. 그리고 어제는 바지락 칼국수. 다양하게 드시네요. 그리고 우리 황만웅님도 빈대떡 생각난다 하셨고. 그리고 김용재님, 저는 감자전이 먹고 싶어요. 갈아서 만든 음식 말고 아내가 해주는 채를 썬 감자전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노릇노릇한 감자전 김용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겉바속존이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쫀쫀한 감자전. 이것도 맛있겠다. 고소한 감자전 좋습니다. 그리고 비빔면의 감자전 어떤가요? 아, 또 감자전 하나로는 좀 부족하신가요? 거기에다가 비빔면. 아, 뭐 얼큰하고 두말하면 순간매니죠. 7929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박현진님 수제비요. 얼큰한 수제비 먹고 싶다. 청양고추 탁 썰어서. 7916님, 비오는 장마철에는 해물파전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맛있겠다요 언니 하셨고. 0236님은 장마 때는 시원한 콩국수 아닌가요? 오이채 썰어서 올리고 광주는 설탕을 넣습니다요. 오, 광주는 설탕 넣어요? 저는 콩국수에 소금파인데. 안직화님, 비오는 날 감자탕이죠. 돼지 등뼈 들고 아그작 아그작 뜯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참 맛있는 메뉴들을 죄다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는 삼소예요? 삼겹살에 소주가. 삼겹살에 소주가 생각났어. 이상하게 비 올 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3521님 보내주셨고. 평양냉면이 최고입니다. 6072님도 주셨습니다. 서예진님, 물회. 아, 이제 물회 파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뼛속까지 시원합니다. 장마철에는 김치, 무침개, 크 하셨어요. 0774님이 주셨고. 이승용님, 아, 여승용님이네요. 조개구이가 짱입니다. 조개구이가 최고입니다. 유영아님은 해물순두부찌개 추천합니다. 김길선님은 여기는 양양. 저는 오늘 애호박의 부추전입니다. 헉, 맛있겠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이랍니다. 아, 또 유기농이고 제철이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동욱님, 장마철에는 제가 생각나는 거 엄마가 해주신 돼지고기 비지찌개가 생각납니다.

묵은지와 돼지고기 넣고 끓여주신 비지찌개면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이동욱님 보내주셨고. 김아지님. 정주나 애프터스쿨의 연계백숙 듣고 싶네요.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올 텐데 몸보신으로 연계백숙 먹어야죠. 저도 오늘 저녁에 먹으러 갑니다 하셨어요. 몸보신 잘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정주나 그리고 애프터스쿨이 함께 부른 연계백숙 듣겠습니다.

5801님, 언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수육이요. 수육이랑 부침개 캬 하셨습니다. 이게 떠올라서 문자를 아니 보낼 수 없었다 하셨습니다. 임태진님, 떡갈비에 막국수. 면이랑 고기는 세트예요.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조합이죠. 소원 말해라는 분은 장마철에는 꿉꿉하니 칼칼한 게 땡깁니다. 열무김치 가득 넣은 냉국수. 맛있겠다. 아삭아삭. 문하늘님은요. 초계국수요.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식초, 간장, 설탕, 겨자를 섞어 육수를 만든 뒤 닭 가슴살을 찢어 오이와 함께 고명을 올려 먹는 국수인데 장마철 더위와 짜증이 초계국수 한 그릇이면 싹 가신답니다. 그쵸? 초계국수. 새콤하고 아주 시원한 맛이 매력이죠. 그리고 우경숙님. 우경숙님이요.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홍어전.

0: 막걸리의 홍어전. 저는 이 감탄사가 홍어전 때문에 나왔습니다. 홍어전. 저 홍어 너무 좋아하는데 호불호 대표 음식이죠. 홍어. 특유의 이 암모니아 향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전혀 못 먹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홍어전 메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 향? 그 특유의? 아, 그게 맛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 삼합인데 빠지지 않고 올라왔네요. 7618님 애호박전이요. 오늘 애호박 하나 부쳐 먹었습니다. 뜨거울 때 바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 돼지국밥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하시면서 8854님 부산에 사시나 보다. 부산에 돼지국밥 맛있는데 먹고 싶네요. 박중배님 미꾸라지 추어탕이 최고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예전에는 직접 잡아서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요즘은 사 먹습니다. 그리고 임재희님 장마철에는 매운 닭발에 맥주죠. 나 뼈 없는 닭발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고 잊고 있었던 메뉴네요. 임재희님 생각만 해도 땀이 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닭발 먹을 때는 또 땀을 조금씩은 또 흘려줘야 이러면서 먹는 그 맛이 있는데 이 안젤리나 젤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비 내리는 날에 살짝 처지는 기분을 얼큰한 짬뽕 칼칼한 국물로 확실하게 기분 업됩니다 하셨어요. 5892님은 바삭바삭 감자 채를 써서 만든 전 생각난다 하셨고 우리 최은정님은 도토리 묵밥 맛있겠다 요것도 그리고 딸내미랑 지금 데이트 하신대요. 요래 먹고 요래 마셔주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시나 봅니다. 3542님이 보내주셨어요. 딸내미가 쏘는 맛있는 밥이 장마철 최고입니다. 또 따님이 오늘 하루를 다 쏘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모든 게 맛있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는 뜨거운 감자지요. 오늘 아침에 저 감자 쪄서 먹었는데 콩디는 소금 대 설탕 뭐 찍어 드십니까? 하시면서 0000님이 물어주셨는데 저는 감자 소금파입니다. 저 웬만하면 설탕을 잘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 그리고 소금이 더 달게 느껴지던데 3066님 뽀니언니 오늘 대표님과 외근 나왔다가 2시간 정도 일찍 끝났는데 대표님이 회사 복귀하지 말고 퇴근하라 하셔서 혼자 백짬뽕 먹으러 갑니다. 3066님도 보내주셨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날씨가 또 우물쭈물 또 흐려지네요. 요즘 날씨에는 파전이죠. 1102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오늘 20분 뽑아서 또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만 더 전해보도록 하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 뮤직 매직 키워드는 장마철 메뉴 추천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님, 홍어는 코피 날 정도로 쎄야 맛있는데. 그치 그치. 아, 또 우리 현지님이 또 맛을 아시네요. 로미님, 양꼬치에 칼칼하고 얼얼한 마라탕, 그리고 칭따오 맥주로 마무리. 사실 제가요 양꼬치 집을 하거든요 하시면서 루비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땡기시는 분들 오늘 저녁 메뉴로 괜찮을 듯합니다. 박은하님, 직접 집에서 면을 뽑아 해먹는 팥칼국수 최고입니다. 아우, 집에서 직접 만든 거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예전에는 가끔 칼국수 해서 동네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동아님은, 저는 건새우 잔뜩 넣고, 오, 맛있겠다. 육수가 맛있겠다.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미나리전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네요. 진짜 잘 어울린다. 완전 짝꿍이야. 임혜정님은 누룽지에 삼계죽 확 땡기네요. 크크크. 4828님은요, 닭갈비요.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닭갈비에서 먹을 겁니다. 여기에 떡볶이떡, 가래떡 같은 거 좀 넣고 먹으면 맛있잖아. 그죠? 고구마, 채 썰어서 좀 넣고. 당근도 맛있고. 4416님, 돼지 비계로 구운 녹두전이 최고입니다. 응? 돼지 비계로 구운? 아, 그거를 이용해서 구운. 아, 고소하겠네요. 그게 생각난다 하셨고, 녹두전 맛있겠네요. 7733님, 콩디 여기는 거제입니다. 중부지방에는 호주보인데 거제는 화창했습니다. 거제는 회와 해물탕이 유명해서 비오는 날엔 뜨끈한 해물탕이 최고입니다. 구기현님도 보내주셨어요. 주부는 남이 해준 거 다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기현님, 오늘 뮤직 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준비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우선 저는 3066님, 우경수님, 임혜정님, 4828님, 4416님, 구기현님, 루미님, 돈다님, 5838님, 요분들에게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 4호차로에서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갈분기점부터 5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 부근에서 밀리고요. 좀 더 지나 부곡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모두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많이 막히고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도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똥그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공디. 저는 누구보다도 라라랜드를 사랑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똥그리예요. 얼마 전 라라랜드를 만나고 요즘 매일 재밌게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그런데 콩디, 저 지금 완전 열받았어요. 제가 취준생이라 오늘까지 방문 접수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글쎄, 사람을 이미 채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자기소개서를 정말 열심히 적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채용을 했으면 했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 안 하고 접수하러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안 그래도 서러운 취준 생활이 오늘따라 더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콩디, 저 대신 시원하게 그 직장을 향해 혼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여름 힘내자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지니의 뭐야 이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방, 저에게는 참 소중한 분인데요.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좀 시원하게 혼내주라는. 우리 똥그리님 서운했어. 그리고 화가 났어. 우리 우미숙님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나네요. 이런 하셨고, 가이라님 너무하시네. 이민영님은 와 너무했다.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은하님은 확 맛 때려 뿌까? 하셨고, 김민주님 위로합니다. 응원합니다. 시원하게 차버리세요. 사연자님이 차는 겁니다. 제가 더 화가 납니다. 그 회사 안 들어가길 잘하신 듯합니다. 요 사연은 6531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똥그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똥그리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끝났다면 광고도 함께 마감을 해주는 게 구직자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 땡그리님, 똥그리님, 이 취업 준비가 보니까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오늘 놓친 자리가 우리 똥글님의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찾으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똥글이님 좋은 그대가 앉아서 좋은 빛이 나는 그런 꽃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KBS ETV 한가위 대기회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공연 티켓을 나눠드렸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진짜로 잊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물방에 당첨글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6시가 지나면 다른 분에게 티켓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당첨된 분들은 꼭 선물방에 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소개에 담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제 2부가 됐습니다. 2부에는 봄풀리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주제는 비가 오면 너가 생각나. 그래서 너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너가 들어간 노래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은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 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비가 내리면 너가 생각나 너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주제입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너가 들어간 노래들 아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노래가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복실이님, 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임재범의 너를 위해.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7571님, 임재범의 너를 위해 신청합니다. 공디 퇴근하면서 따라 부르고 싶네요. 마음껏 목청 높여 따라 한번 불러보세요. 임재범님의 너를 위해.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비가 오면 너가 생각나 너 플리로 만들어봤습니다. 2660님이 아우 이렇게 또 들은 곡들을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포지션의 너에게 임재범의 너를 위해 너가 들어간 제목들이 많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많네요. 전종국님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유일하게 찾아듣는 라디오 프로가 라라랜드입니다. 듣다 보면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아 그래? 좋은 음악 항상 고맙습니다. 아우 저 이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철님 오랜만이십니다. 신승우님의 너라는 중녀 그리고 이영우님은 변지

김은섭님의 너에게로 또다시, 조화금님은 한동준님의 너를 사랑해, 고윤아님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리고 임수남님은요 성시경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 추천하신다 하셨고, 이쁜 엄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그리고 남우진님, 추억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 추억에 빠지고 싶어. 이종용의 너. 그리고 김남미님은 조성모님의 너의 곁으로 생각났다 하셨고, 4721님,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0717님, 걸어서 퇴근합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나는데 노래는 참 좋네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나 봅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태고. 조아연님, 오랜만에 이정현의 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8695님,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봐요 콩디. 더블루 오빠들한테 열광하던 35년 전이 생각납니다. 어우,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3672님, 샤크라의 난 너에게,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6733님은 김창완 아이유의 너의 의미, 신랑이랑 저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국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아주 난감한 일이 있었다. 한동안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1: 아, 왜 이러지? 아,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 속도 쓰리고, 아, 너무 어지러운데?
0: 책상 앞에 앉아 식은 땀을 줄줄 흘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1: 아유,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지. 왜 메시지를 보냈대?
0: 뭐야, 아파? 아니, 지금이 아플 때야? 여기 다 피곤하다고. 너만 잠 못 자고 야근하는 거 아니잖아. 아, 이렇게 꼭 티를 내야 해?
1: 아휴, 됐다. 집에 가서 쉬어. 대신 내일 일찍 나와야 된다, 너. 가봐.
0: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는데 등 뒤로 동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키보드를 쾅쾅 두드리며 치는 게, 톡방에서 내 욕을 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1: 아, 속 쓰려. 내가 오죽하면 집에 간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아우, 어차피 보내줄 거면 좀 웃으면서 보내주면 안 되나? 사람이 아프다는데 걱정이라도 좀 해주지. 에휴, 기대한 내가 바보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픈데?
0: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배를 부여잡고 여러 번 주저앉았던 기억이 난다.
1: 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저녁 먹은 게 뭐 잘못됐나?
0: 겨우 정류장에 도착해서 빈 벤치에 앉으려다가 다리에 힘이 쑥 풀리면서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1: 아, 아야, 아파. 아니, 왜 또 가방 쏟아지고 난리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우, 아프다.
0: 바닥에 무릎을 찧었더니 피가 줄줄 났다. 와중에 가방이 쏟아져서 내 물건들이 사방을 굴러다녔다. 주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게 다 싫어진 기분. 이대로 확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1: 아유, 어디 아파요? 아우, 얼굴이 하얗네. 내가 주워줄 테니까 여기 앉아봐요. 이것도 학생 건가? 근데 학생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딸 또래인가 보네. 에휴, 몸을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 딸도 이러고 있을까봐 내가 마음이 참 안 좋네.
0: 그 다정함에 눈물이 퐁 하고 터져서 가방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 집으로 가는 내내 서럽게 울고 밤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굳세게 출근을 했다. 매일이 서러운 일 투성이지만 이대로 지고 싶진 않으니까 또 하루 힘껏 이겨내보는 그런 오후다.

세월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친 하루였어요. 오늘 김민지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꾸며드렸고요. 먼저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정아님, 어머 아픈 것도 시간을 정해놓나요? 어이없음요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입니다. 토닥토닥 하시면서 따뜻한 이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홍정아님 감사하고요. 강도아님 얼마나 서러웠을까. 몸 아프면 더 서러운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한유나님, 아, 그 숨 막히는 공기. 동료들 눈치 보이는 그 기분 알죠 알죠 하셨습니다. 박태권님, 몸이 아프면 자신만 힘들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7600님은 여기 그런 사람 한 명 추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하시면서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어떤가요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의 문자를 올려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늘 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김민지님 듣고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 시가 너무너무 안 외워져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외워져서 반고기로 항상 이 외웠던 그런 시가 있어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는 구상의 꽃자리라는 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어떤가요를 전해드리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요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힘들어도 굳세면 그 자리는 행복 꽃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소개하는 내내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이상의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381님, 콩디, 전철이 안 와서 택시를 탔는데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네요. 히히히. 기사님은 처음 만났지만 라라랜드 가족이라는 생각에 묘한 친근감이 들어요. 전국 방방곡곡 오후 시간에 라라랜드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며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허, 감사합니다. 고유나님, 콩디, 저 100년 만에 소개팅이에요. 100년 만이야. 연애 세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나이는 3살 연하고 갑자기 전화 와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주선자, 너 사랑한다. 주선자가 사랑스러울 정도야, 우리 고윤아님.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4441님, 오늘따라 너무 아쉬운 이 기분. 언니, 벌써 가게요? 하셨습니다. 왜? 나 가지마? 4441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계시는 박중배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치원 선생님이라 항상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그랬죠. 저랬죠. 이런다고. 6130님, 오늘 아침에 아내의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갱년기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아내를 저도 알기에 저까지 기쁘더라고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대견하다 우리 아내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니, 지방에는 청취율 조사 콜 안 하는 건가요?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저도 참여해서 라라랜드 외치고 싶어요 하시면서 정수진님,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하나파리님, 그리고 노옥자님, 신동훈님, 3692님, 사마나유오님, 그리고 8455님,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나유오님, 오늘 생일만이셨군요.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조원필님, 전종국님, 문소연님, 이경수님,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핑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고요. 다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퇴근길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에서 있었던 사고로 서울 요금소부터 정체고요.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 사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청담대교 남단 부근에서 난 사고로 복정부터 많이 막혀서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홍지문 터널을 나오자마자 하위차로에서 고장난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뒤로 연휴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것 바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둘 사이의 경계심이 줄어들고 친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대가 내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에 호감도가 높아지고요. 내 이름이 들리는 순간 집중력이 높아져서 대화에 더 몰입하게 된대요. 우리 스테인들 오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휴대폰 뒷번호, 닉네임 이런 거 말고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의 인호진입니다.
1: 내 이름을 불러줘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노진 빵빵빵 이렇게.
0: 예, 여러분들 성함이 좀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홍게시판에는 성함이 이렇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닉네임 그리고 그 번호로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예,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이수경님께서 재현이 엄마였다가 시현이 엄마였다가 오늘 하루도 이수경인 순간은 병원에서 환자였을 때뿐이네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성함 불릴 일이 별로 없죠. 재현이 엄마 장에 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수경님 예 들어오십시오. 이럴 때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죠? 이수경님. 네. 그리고 3069님께서는 그쵸. 휴대폰 번호 진짜 궁금했어요. 3069님 제 이름은 김은입니다. 외자예요? 하셨어요. 김은입니다. 김은입니다. 몇 번 더 알려드리고 막 그랬겠다 싶어요. 외자이신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병장 김은 하면 딱 떨어지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 김은입니다. 김은희요? 아니요, 김은이요. 이렇게 몇 번을 더 말씀하셨을 텐데 정말 이쁜 이름입니다. 은님이시네요. 은님. 그리고 오이님. 제 이름은 김태미입니다. 한자풀이로 클태 아름다울 미 아름답게 크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 이쁘지 않나요? 예쁜 이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트. 예, 저도 이렇게 한자 적어주시면 엄청 더 반갑거든요. 뜻이 이렇게 싹 스며드니까 아름답게 크라고 지어주시기도 했고 이미 아름다움 큰 아름다움으로 태어나신 우리 태미님. 그리고 오지연님께서는 저도 아직 낯선 제 이름입니다. 개명했거든요.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잘 된다는데 인디 한번 부탁해요 하셨어요. 오, 개명하신 분들도 많죠. 오지연님, 예, 원래는 어떤 이름이셨는지 또 이렇게 많이 질문도 받으실 텐데 그죠? 개명을 했어도 그냥 지연님, 지연님, 지연아, 지연씨 이렇게 많이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선욱님, 아유 호진 씨 반갑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이렇게 출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름 불러드립니다. 호진 씨, 예, 저도 여기 이제 DJ 되고 인디로 많이 불리는데 예, 호진 씨 하면은 심쿵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 많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문자 보내실 때 마지막에 제 이름은 호진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자 번호 대신 호진님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탑승하셨습니다. 이제 2시간 동안 어디 못 가십니다. 예, 저랑 같이 손 꼭 잡고 달려갈 겁니다. 자, 문자 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우리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킥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우리들의 추억에 퀴즈에 커피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재밌게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퀴즈 만나보시죠. 오늘은 3년 전 2023년 7월 9일로 돌아갑니다. 예, 진짜 어릴 적 추억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소독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하고 나타나면 우와 그 골목을 막 뒤흔드는 그 소리 엔진 소리 들으면 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 이렇게 껴안고 절대 안 따라가고 따라가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숨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무섭냐 허진아, 너는 뭐 이렇게 무서웠니? 겁이 많긴 많았네. 커서는 겁이 없습니다. 저는 예, 겁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비와서 무섭다 그랬구나 어제. 한박비 장대비는 좀 무서워. 장대비 빼고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린 호진이는 소독차를 무서워했네요. 소독차를 무서워했던 어린 호진이가 꼭 껴안았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꼭 껴안고 아, 그 무서움을 달랬던 나 고민형? 이런 건가? 밖에선 들은 채도 안 들은 채도 안 해. 야, 고민형 껴안고 이쁘잖아요. 이불? 아, 뭐를 껴안고 있었을까? 나 별로 껴안는 거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정답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건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뭘까? 어떡하지? 어? 노래는 노라조의 형이네요.

이맘때 우리 퀴즈에 이어서 힌트곡이었어요. 노라조의 형 듣고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소독차를 무서워했던 저, 친구들이 소독차를 따라갈 때 이것을 껴안았는데요. 어떤 대답을 보내주셨는지 볼까요? 최민경님, 전봇대 껴안았나요? 아까 웃겼는데 다시 읽으니까 별로 안 웃기네. 예, 아쉽습니다. 한수희님, 죽부인. 아, 죽부인. 아, 에, 있었는데 집에 있었어. 방선경님, 수박 한 통. 아, 지금 혹시 선경님 수박 한 통 지금 껴안고 집에 가시는 길인가? 맛있겠네. 이수경님, 책가방. 아, 책가방. 그럴듯하죠. 학구열에 불탔던, 공부를 잘했던 이노진 학생은 예, 책가방보단 책보. 책보를 껴안았겠죠. 김혜민님이 엄마 다리. 아, 가장 가까웠어요. 엄마 다리. 그쵸. 보통 그 어린아이가 소독차 소리가 밖에서 지축을 흔듭니다. 아, 이렇게 와요.

0: 아, 이 노래가 힌트인 건가요? 아, 산책하다가 발걸음 멈추고 문자 보냅니다. 아, 이거 정말 형 없는 사람, 언니 없는 사람 서럽습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재밌으신데요. 형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도 형 없습니다. 그래서 서러워요. 네. 박완영님, 엘리트 인디는 어려서부터 영어 사전을 꼭 끌어안았다는 소문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위인전에 딱 들어가면 괜찮아. 그 뭐라 그 하여튼 예예 예. 성문 기본 영어 뭐 이런 거 영어 사전 콘사이스라 그랬어 어렸을 때 그죠? 예. 지금 듣고 계시는 제 연령대는 하여튼 영어 사전 한글 국어 사전 이런 거 껴안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작 껴안았던 건 요것이었네요. 아~ 하고 나타나면 우와 그 골목을 막 뒤흔드는 그 소리 엔진 소리 들으면 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 동생을 이렇게 껴안고 절대 안 따라가고 따라가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숨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동생을 껴안았죠. 우리 곰인형 같은 귀여운 내 동생 우성이를 꼭 껴안고 오 무서워 아 오 무서워 아 이러고 있었어요. 생각난다.
0: 그리고 그 냄새가 참 아, 무서웠어요. 하여튼 무서웠어. 아, 소독차 요즘은 없죠. 아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동갑 제 또래 옛날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동생이었습니다. 당첨자 호명하겠습니다. 동생 전 언니 오빠만 있어서 아쉬워요 하신 허영심님 축하드립니다. 동생 껴안고 울고 웃던 동생 이제는 같이 늙어갑니다. 하트 하셨어요. 그쵸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 8186님 축하드리고요. 동생 소독차 뿌연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였는데 그냥 따라다녔네요.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차에 부딪혀서 깁스한 친구 둘이나 있었어요. 어이구, 저보다 더해. MJ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게 진짜 그 연기 차 바로 그 뭐야 그 연통에서 나올 때는 진짜 뽀얗고 진짜 구름 같아. 그게 점점 퍼지면서 아 무서워. 어쨌든 정답은 동생이었습니다.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펼쳐질 겁니다. 오늘 키워드 소개해봅니다. 스틴 주목 파밤 이것도 참신하다.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입니다.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 아, 이 노래는 아, 이건 옛날 노래지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띄워드리다 보면 옛날에 많이 들었었다 하는 옛날 노래들이 있어요. 그 추억 속의 노래들. 물론 뭐 저희 스윗드라이브에서는 제가 뭐 해방 이후 노래는 모두 최신곡이라고 말씀드리죠. 더 나아가서 가보경장 이후의 노래들도 다 최신곡으로 예, 소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 노래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노래가 옛날 노래인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대략적인 연령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함 파악했죠? 연령대 파악했죠? 예, 우리 스틴들의 속속들이 제가 알아가려고 준비한 코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건 언제였는지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 받아봅니다. 9566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싸이의 나팔바지 그리고 티아라의 러비더비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생이에게는 커피 두 잔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옛날이요.
0: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 유인음악 가게 오픈. 와, 3848님 고등학교 때 핑클이 불러서 알게 된 노래예요 하셨어요.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는 저는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는데

0: 3861님이요. 옛날 노래?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1: 이덕진 형님 노래는 최신곡이죠. 저 고2 때니까.

이 국악 냄새. 성진영님이요.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바로 자동으로 춤까지 따라하면 옛날 사람 하셨는데. 이야, 이 노래는 더 미래죠. 더 미래. 95년 강변가요제 때 와 TV 보면서 대단하다 박수 막 쳤어요. 와 저런 분들 나왔다 말이야.

이 전주만 들어도 딱 느껴지죠. 여름엔 이 노래 들어야죠. 첫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초등학교 때 젊음의 행진에 나오면 신나게 따라 불렀던 거 왜 선명히 생각나나고요 하신 권현진님.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 4학년 때잖아. KBS 젊음의 행진 맞아. 아!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는 내 기준으로 옛날 노래 함께 했는데요. 저 살짝 여러분들께 좀 실망했어요. 그 옛날 노래라면 진짜 방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김병수님처럼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나 응?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 정도는 돼야 옛날 노래 주하셨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도 아 신라의 바바밤이에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와한다 이러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옛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신라의 달밤 49년 와 광복 이후 진짜네. 아 권상미님 부모님들이 가요 무대 보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이렇게 신나는지 그죠? 이렇게 판을 벌려주시니까 진짜 너무 신나는 것 같아. 문시윤님도 인디가 유인음악 가게 하던 중에 오늘 가장 행복해 보이네요. 근데 저도 너무 신나요. 옛날 사람 대동단결. 시윤님은 한참 애기면서. 예. 어쨌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가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옛날 노래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커피 두 잔 받아가실 오늘의 센스쟁이 바로 노경현님이십니다. 김성호의 김성호의 회상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드시면 조용히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던 노래인데 저에겐 아빠의 추억이 함께한 오래된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경현님 맞네. 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겠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며 장기하 씨 같은데 목소리가 아주 그냥 보고 싶었지. 예. 우리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죠. 김성호의 김성호의 회상. 우린 2부에서 다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상태고요.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 4km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죽전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던 수원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자유로에서 김포,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 긴 시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고장난 차가 있었던 가양대교 부근에서 정체 남아있고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프리스타일의 Y였습니다. 와, 이 클래식 기타 소리. 작은 홈피에 도토리 충전하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헤어진 전 여친 홈피에서 이 노래 나오면 괜히 가슴이 아렸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노래 한 곡에 모든 내 마음 사연을 다 담고 내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 막 찾아 헤매고 막 도토리 막 사고. 진짜 청해주신 권기현님 덕분에 또 추억여행 해봤네요. 아 진짜 수억 썼죠 도토리로 음악 사느라. 한번 그 투데이 멤버인가 이런 걸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천 명씩 오는 그 유명한 작은 홈피였었거든요. 아, 오시는 분들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다고 도토리를 그냥 엄청 투입해가지고 매일 노래 바꿔드리고 10곡씩 딱딱 리스트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아유, 퍼가요 하트 이렇게 받고 밥 안 먹어도 막 그 퍼가요 소리와 댓글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나이님도 적절하시네요. 퍼가요 물결 하트 이렇게 찍어줘야 돼. 감사합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박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뭔가 차분하게 하루를 같이 마무리하는 느낌?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랑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박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허밍?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앙. 스미트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카푸치노 쿠폰 카푸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이었습니다. 너무 힌트를 크게 드린 것 같아요.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였습니다. 자, 아, 오늘도 오답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뭐 쉬웠죠. 그래서 맞추시기보다는 오수진님처럼 문제 맞추기보다는 인디의 사회생활 구경하는 게 더 재밌소. 예, 열심히 살죠. 예.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DJ가 운행하는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KBS. K3003님, 적절한 상큼함이었다. 아, 그분을 따라갈 순 없죠.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아우, 안 돼, 안 돼. 앙. 요 정도는 좀 비슷한 것 같아. 앙. 이런 거. 김성철님, 구창모의 희나리? 구창모의 희나리? 어, 요거 옛날 노래. 내 기준 옛날 노래인데. 그게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스타랄리레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스타랄릴랄라. 예, 아니었습니다. 자, 7127님. 조성모의 투 헤븐. 아, 아쉽습니다. 아까 옛날 노래부터 오늘 다 아는 것만 나오네요. 갑자기 기가 튀었나? 나 너무 잘하죠. 틀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성모 씨는 맞는데 노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불렀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였습니다. 오늘 정답률 거의 100%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뽑기가 정말 힘들겠는데요. 자, 당첨자 조성모의 아시나요? 형 저 아시죠? 영민이에요. 정말 모르시나요? 모르셔도 돼요. 껄껄. 괜히 땡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0007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모의 아시나요? 이 노래는요, 두 손 모으고 애절하게 불러야 돼요. 아, 진짜 명곡이죠. 성스럽고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이 노래보다 훨씬 높아요, 또. 소원 마레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디님, 제가 얼마나 당첨되기를 바라는지 아시나요? 조성모. 녹여주셨어. 청취율 1위 고고 하셨습니다. 예,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허윤서님 감사합니다. 여기 7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카푸치노 쿠폰 카푸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이란 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두 손 모아서

0: 아시나요였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영화네요, 영화. 뮤직비디오도 정말 아름다웠던, 가슴 아팠던 조성호의 아시나요. 오늘 스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자,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 문자 봤어요. 2114님께서 본인 성함 말씀해 주시면서, 호진 씨 차하림이에요. 미용실에서 고객님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인디가 훅 들어왔어요.
1: 아, 부끄러.
0: 앙. 예. 오그라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하림 쌤, 하림 원장님, 네, 지금 고객님과 같이 매장에 또 이렇게 샵에 스테인을 틀어주고 계신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름 불리니까 깜짝 놀랬죠? 하림쌤 놀랬죠? 아,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림쌤한테도 커피 한 잔 쏴드립니다. 그리고 6185님이 아, 매번 준기 엄마라고 불려서 내 이름이 뭐였더라 싶어요. 저는요, 박순섭입니다. 이름이 촌스러워서 가끔 숨기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오늘 저희 동네는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남편이랑 순대 막걸리 먹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요, 제가 문자에 성함 좀 덧붙여주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아우, 제 이름은 너무 옛날 이름 같아서요 하면서도 딱 올려주시는 이름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성함 같기도 하고, 그죠? 이모 이름, 고모 이름 같기도 하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름을 지을 때는 참 한자 뜻은 참 좋은데 요즘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들. 하지만 엄청 한번 들으면 못 잊을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역시 우리 순섭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순섭님, 예, 6185님 박순섭님께도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친해지면 더블 S라고 불러드릴게요. PSS 더블 S. 잘 지내셨어요? 더블 S. 예, 막걸리 맛있어요?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장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 오늘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기억하고 싶으신지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그리고 임향숙님께서 신청하신, 이 노래도 옛날 노래라고 듣고 싶다는 분 많으셨는데 저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214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쏟아져서 괜시리 마음도 우울했었는데요. 오후에 비가 그치면서 이렇게 예쁜 하트 웅덩이가 만들어졌어요. 우울했던 제 마음도 개는 것 같아져서 하트 모양 발도 함께 찍어봤어요. 하트. 인디도 보고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 사진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문자만 받고는 그냥 모래 웅덩이일까 예상을 했었는데 산책로 아스팔트 거기에 희한하다. 다른 건 다 물이 스며들었는데 그 하트 모양으로만 물이 안 스며들고 8214님 앞에 딱 하트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칭되는 모습으로 나란히 또 하트 발까지 찍어주셨네요. 자, 이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와, 네, 사진 보고 더 감탄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하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5238님 비가 와서 김치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와, 맛있었겠다. 배가 덜 찬 식구들이 밥을 볶아 먹자는 거예요. 근데 5살 된 손녀가 갑자기 주걱을 들고는 밥을 뒤적이더니 내가 만든 거 망가뜨리지 말아요 하고는 하트 모양을 볶음밥으로 만들어냈네요. 아무도 못 먹게 해서 눈으로만 지금 먹고 있거든요. 한 숟가락 떠먹었다가는 아주 오열을 할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아휴,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났네요. 아가, 하트도 좋지만 밥 좀 먹자. 이쁘게도 만들었네. 영롱하다, 하트. 와, 진짜 5살 손녀가 아휴, 진짜 이쁘네. 그러게, 밥을 먹었으면 좀 이제 졸릴만도 한데 우리 아가 안 잘래? 얼른 재운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8919님 전주 덕진공원을 거닐다가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봐도 작품 같아서요. 스팀 가족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봐요. 제 작품 100점 만점에 몇 점? 아, 진짜 잘 찍으셨다. 날도 너무 좋다. 그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을 텐데 그 지역에 이제 개에서 개고 있는 중에 구름과 덕진공원의 그 호수와 정자죠. 비친 모습이 기가 막히게 담겼습니다. 또 이렇게 5:5로 딱 위아래 딱 2등분해서 찍으면 그게 또 점수가 좀 깎이죠. 이렇게 약간 하늘을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찍으셔서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2, 3점 깎는 것도 이상하잖아. 못 깎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찍으셨어요. 9951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 후포에서 30년 넘게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 방송은 늘 듣고 있는데 문자는 처음이에요. 이름 불러주신다길래요. 하하. 제 이름은 차영애입니다. 우리 차영애 대표님, 차영애 사장님, 울진에서 분식집 하고 계시는군요. 어후, 30년 넘게 하셨으면 진짜 웬만한 분들, 울진 시민분들은 다 한 번씩 가본 정말 명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애 사장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즐기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정말 많았을 겁니다. 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장님 문자 좀 자주 보내주세요.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구지은님께서 청해 주셔서. 김영호님이 퇴근? 부럽네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상이 걸렸어요. 여기저기 전화 받고 오가느라 정신없는 하루. 아직 퇴근 전입니다. 오늘은 늦은 밤이나 되어야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조심히 귀가하세요. 아, 비상근무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영호님, 그러게 오늘 물폭탄이 거의 진짜 너무 많은 비가 중부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많이 와서 피해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뭐 호우주의보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됐어도 지금 이런 장마철에는 계속 준비하고 우리 영호님 같은 분들이 비상대기하시고 조치 취하시고 그래주시는 거잖아요. 아유, 덕분에 그래도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러게 오늘 늦은 밤, 그러게 더 이상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같은 마음으로 빌고 있겠습니다. 퇴근 안 합니다 아직. 예, 저는 15분 후에 합니다. 더 있으라고요? 안 돼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룰은 룰인께 딱 20시까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라라라라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여기에다가요 이적의 레인.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시간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369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걸어놨어요 이 노래도 참 좋죠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지금까지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로 교통량이 적었던 만큼 저녁 정체도 빠르게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진출로 1차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고요. 이후 죽전 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매일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당일 자정까지 쓰지 못한 돈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사라져버린다는 것. 가불이나 2월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마음씨 좋은 은행의 이름 바로 하루죠. 24시간 1440분 86,400초. 우리는 매일 이 눈부신 숫자를 선물 받지만 걱정으로 탕진하고 후회로 낭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차피 사라질 시간이라면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사치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모아둘 수 없지만 잘 보낸 하루는 마음에 오래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델포닉스 라라민스 I love you.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9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는 핑계로 영상물을 무조건 1.5배속으로 보더라고요. 영화도 요약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책도 이제 줄거리만 훑습니다. 그렇게 아낀 30분, 1시간 과연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아끼면은 그만큼 불어나지만 시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시간을 아끼기보다는 좀 더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돈 못 쓴 것보다는 시간을 제대로 못 쓴 거에 대해서 더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 그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데요. 돈은 뭐 없어서 못 썼죠. 뭐 있었으면 썼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상에 좀 졌다가 그래, 돈은 없었구나. 6367님 시간이었구나. 주식사 생각했네. 하하하하.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럴 때 매수해야지. 9306, 김진희씨, 빵 굽는 것도 1분 차이로 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시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고민되네요. 맞아요. 이거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5022님, 오프닝 와 감동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서 온 식구 다 깨우고 정작 본인은 일어나지도 못한 우리 집 고딩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긴 하루였는데 하루를 뭔가 잘 쓴 것 같다는 칭찬 같은 꿈디 말에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제발 알람을 켜지 않기를. 김민지 씨가 저 오늘 저는 웬일로 걱정 따위 후회 따위는 안 하고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며 보냈습니다. 꿈디 어떻게 하셨죠? 이심전심. 오, 그러셨구나. 이런 하루를 매일매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138님, 오늘도 문자 풍요 대박입니다. 오늘까지 3만 3개, 꾹꾹, 제주에서 이해정씨. 누적으로요, 3만 개? 자, 지금 문자가 지금 14개 왔어요.

0: 이런 식이에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다들? 네? 화요일 이름 뭐야? 신규루였나요?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예,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기분이 약간 좀 가라앉을 수는 있으나 오늘도 좀 저기 시그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림팝에 대한 관심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문자 보내주시는 거랑 뭐 톡 보내주시는 콩창에 얘기 올려주시는 거 말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어떤 건지 청취율 조사 기간만이라도 좀 네. 게으름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예? 아니 잠깐만 몇 초야? 예? 8만 6,400초 중에 30초도 못 쓰십니까? 예, 좀 길면은 뭐 1분도 쓸 수 있으시긴 하지만 예, 너무하십니다. 보내시기도 전에 초를 치고 있어. 자, 오늘도 2시간 1.2배속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어떤 때 제가 피곤할 때는 정말 2배속으로 돌리고 싶긴 한데 음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방송에 찾아오신 이유들이 있겠죠. 자, 요즘 시대의 귀한 시간을 드림팝에 통째로 내어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시간을 누릴 줄 아는 근사한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다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을 의식한 멘트라는 거는 뭐 분명히 알고 계시죠. 7월 20일까지 이상호의 드림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뭐 또 그 중간에 뭐 텐션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작진이 또 없는 살림 털어가지고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일단 기대만 하세요. 뭐 현실이 된다라는 보장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That wasn't too good.
1: Kim Min-ji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Blood, Sweat and Tears, Spinning Wheel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뭐 화요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50원, 100원 많이 쓰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지호 씨, 시간 사용 가능하죠. 매일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평소 조용히 듣고 있는 일입니다. 하정화 씨, 아는 분께 추천받고 오늘 처음 들으러 왔어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황선영 씨, 송인봉 씨, 예, 잘 듣고 있어요. 문자는 잘 안 남겨요. 0919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퇴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김나연 씨, 오늘 불목이라서요. 바쁩니다, 형. 예, 내일 칼퇴를 위한 오늘의 야근이랄까요. 2384님, 얼른 보냅니다. 듣기는 계속 듣습니다. 샤이 청취자인가 봐요. 예, 군산은 비가 그쳤습니다. 김경태 씨. 예. 그리고 7127님,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 벗었잖아요. 문자 14개에서 빵 터졌습니다. 요즘 꿈 뒤에 주옥 같은 멘트들이 제 웃음 버튼입니다. 저 설거지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와서 사연 좀 생각해 볼게요. 예, 야. 7127님은, 예, 뭐 별 내용은 없으나, 예, 별 내용은 없어요. 애티튜드가 일단 되셨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갔다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쵸. 커피와 케이크 쿠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593님, 몇 년간 청취만 하다가, 청취예요? 청취 괜찮은데? 청취. 청취하고 튀네, 튀어. 청취. 12개의 문자에 버럭하시는 걸 듣고, 재미나서 조심스레, 예, 보내봅니다. 예, 아, 재밌게 웃게 해주셨어요. 예, 1593님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118님, 잘 듣고 있어요. 걱정 마슈. 예. 아, 퉁명스러운 거 좋아요, 저. 예. 0853, 생존신고. 예. 그리고

3200님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문자 원하시길래 보내봅니다. 안 들으면 허전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서 정든 방송 3만 개 예, 저도 보태봅니다. 예. 3만 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예. 저희 방송이 뭐 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막 문자가 막 많이 쇄도를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성격상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저희 진짜 곳간을 다 털어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선물을 예,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 이만큼 듣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셔야지 뭐 저희가 보내드린든지 말든지 하죠. 예. 왜 이렇게 고자세야 나. 이럴 때 좀 약간 이게 겸손하고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아 참, 예,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성격이. 자, CCR, Who'll Stop the Rain 그리고 Badfinger, Walk Out in the Rain.

Badfinger Walk Out in the Rain 그리고 CCR Who'll Stop the Rain 예, 두 곡이었습니다. 2797님 아내가 친정에 일주일간 갔습니다. 자유다 외쳤지만 막상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쓸쓸하고 배달 음식도 질리네요. 결혼해보니 역시 잔소리꾼 아내가 있어야 집이 사는 사람 곳 사람 사는 곳 같습니다. 여보 빨리 와 사랑해. 예. 또 막상 이제 아내가 도착하면 아 내 자유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2630님 아, 처음 문자 보내봐요. 사실 제 문자가 소개가 될까 싶네요. 이런 라디오 문자 처음 보내봐요. 이번에는 치과 치료를 해야 돼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하필 에어컨도 고장나서 치료를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니 아내가 생활비를 아껴 치과 치료비를 결제해주고 온 거 있죠. 고맙다고 꼭 방송에서 알리고 싶어서요.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방송 나오면 깜짝 놀랄 듯요. 아 진짜요? 와. 예. 뭐 앞으로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564님 여긴 철원입니다. 저희 집은 주변이 산이어서 그런지 밤에는 시원해서 아직 에어컨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새벽에는 춥다는 표현이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아 철원은 예 그렇겠네요. 예. 뭐 수도권도 장마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예, 밤하고 아침은 예, 좀 그랬습니다. 김민혁 씨 퇴근해서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창문 열고 빗소리 들으면 라디오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017님 나의 오랜 친구 일서군 친구분이세요? 왜 아니라고 아니 뭐 부끄러우세요? 친구분이 아니 나의 오랜 친구 일서군이라고 그래서 동창회인이신가? 예 알리제의 존의 마크 예 존의 마크 신청을 하셨는데 진짜 아닌가? 예, 아무튼 듣죠.

노드 원더풀 플레이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성우의 드림팝 1부 7월 9일 목요일 밤입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2460님 참 인기입니다. 한 번도 소개가 안 돼서요. 아쉬워요. 아니 벌써 4년 넘는 애청자입니다. 문자 보내다가 전철 반대로 탔어요. 품격 있는 방송 드림팝. 예. 그리고 4207님. 이상우님의 시크한 멘트에 반해서 종종 듣고 있는 1인입니다. 이상하게 재미없는데 재미있어요. 앞으로 쭉 저럴게요. 이분. 자, 2460님, 4207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규석 씨, 제 딸 가영이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당차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소식도 접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드림팝을 많이 듣고 있다네요. 딸내미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고국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고 회사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 바란다. 사랑해. 예.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예. 0608님도 신청을 하셨고요. 자넷 잭슨의 Again까지 두 곡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파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이영미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 다섯 곳을 오대양이라고 부르죠. 오대양에는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이곳이 포함됩니다. 이 바다는 어디일까요? 포르투갈 더 맨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여자와 남자가 정답을 연달아 읊조리죠. 대서양, 대서양.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대서양, 2번 동해, 3번 지중해.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포르투갈 더 맨 소 영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대서양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626님 저녁 먹고 산책 다녀와서 듣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타일러님께서 소풍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좋아했던 음악 청곡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8일 예, 현지 시간으로 8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장훈진 씨도 보니 타일러 노래 한 곡 안 듣나요? 김은 씨 보니 타일러 노래 들어야죠. 예. 자, 끝곡 5626님이 신청하신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저녁 9시를 향해 가면서 지금 도로 대부분 구간 수월한데요. 다만 빗길로 인해서 노면이 젖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구간이 많은 만큼 보다 감속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진출로 1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산 쪽은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산에서 평사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5포 3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존 메이어 뉴 라이트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김재성 씨, 올 초 아내 해외 연수 큰애 취업 나가고 둘째 군입대 보름간 혼자 사는데 참 적적하더라고요. 예, 드림팝 실컷 들었죠. 예. 지금은 실컷 못 들어줍니까? 실컷 들어주세요. 예. 7297님. 우리 상호님 기살리자 의기투합하여 황급히 문자 보내다가 남의 편이랑 갑분싸해졌어요. 제가 처음 문자 쓰는 남편에게 너무 느리다, 너무 길다 잔소리했거든요. 드림밥 들으며 곧 괜찮아지겠죠. 예. 일단은 쓰시게 놔주세요. 예, 뭐 판단은 제가 하는 건데요. 왜? 긴 거 싫어한다, 그 인간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남편분 진짜 예, 가상합니다. 그 정성이 커피와 케이크 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이게 오늘 좀 선물이 좀 심심한데, 아, 커피와 케이크 폰이 뭐야? 아, 좀 뭔가 좀 화끈한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아,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떡튀순 세트도 주고 그랬었는데, 5331님, 오늘같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외부 주차장에 건물 입구까지 신발 양말 다 젖어가면서 이동했는데 나올 때는 잠잠하네요. 예, 머피의 법칙인가요? 그렇죠. 예. 진짜 충남권에 정말 폭우가 쏟아졌죠. 예, 비 피해도 좀 많고 그런데 좀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정현 씨, 아이고 오늘도 보라네요. 어제는 무척이나 신나셨는데 어제가 아니고요, 그저께입니다. 예, 어제가 하루 만에 왜 이리 수척해지신 거죠? 예, 동시간대 팝 프로그램 1위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네, 수척해졌다고요? 볼이 조금 패이긴 했구나. 예. 볼만 그래요. 예, 볼만 그렇고 이런 데는 지금. 제가 그냥 앉아있어서 그렇지 나올 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배도 나오고 예. 자, 그 다음에 홍승씨죠. 홍승씨 예, 홍승씨 같은데 조지아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 예, 시차가 있어서 여기는 아침입니다. 출근해서 드림팝으로 드림팝 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예,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조지아에 사시는 분은 진짜 예. 정승아씨,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보내봅니다. 15년 직장 다니다가 이젠 좀 쉬어갑니다. 6개월째 쉬면서 타로도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재미나서 자격증까지 땄네요. 예, 취미로 항상 응원합니다. 오, 타로도 자격증이 있군요. 저는 몰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KBS 라디오 PD 중에 예, 타로의 신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일섭 PD도 알죠. 예, 예. 그 김모 PD가 있거든요. 저랑 동기 PD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나 안 봐줘요. 예. 뭐 돈을 내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3대 타로 달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국인지 아니면은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좀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1249님, 저도 청취 한 표입니다.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0811님, 청취율 조사 덕분에 저도 문자 남깁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셨고, 이 금수 씨, 예, 대전에 저도 몇 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오늘도 두 번째 보고했단 말이에요. 예, 출첵한다 보고했단 말이에요. 선물은 없더라도 문자라도 읽어주시오. 예, 청출 보탬이 되었다는 말 듣고 싶어요. 예. 예. 이런 저기 하대 좋습니다. 하대. 예, 하대. 자, 이금수 씨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팝.

Passenger, Let It Go. 박인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아이들도 늦는다네요. 편안하게 커피 한잔하며 드림밥 듣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싶어요. 네. 황선영 씨, 실은 오늘 처음 온 이유가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상호의 드림팝을 듣고 사연 보내서 당첨되기를 숙제로 주셨답니다. 뭐지? 대리만족? 야, 근데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네요. 예, 상담하시는데 과제로 예,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당첨되는 거? 예. 무슨, 어떤 저걸까요?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이게, 거울 치료일까요? 아니, 상담을 받고 계시는 거면, 예, 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심리 상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갖기 하기 위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황선영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6393님, 야, 이상호의 드림팝은 제가 먼저 듣기 시작했었는데 문자 남기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광팬입니다. 백상진 씨, 예, 저희 오스에도 한번 오셨고 수목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분 청취율 조사기관이라기에 문자 처음 남겨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원래 6393님 남편분이 먼저 들으셨군요. 예. 근데 왜 문자를 지금 처음 남기시는 거예요? 약간 괘씸하네. 찾아보시는 분은 아내분이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6393님

부장님, 나중에 두 분이 손잡고 한번 오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6946님, 스테레오포닉스의 다코타 신청합니다. 2년 전 런던 캠든 타운에 있는 펍에서 아마추어 밴드가 연주하고 손님들이 따라 부르며 춤추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예. 저도 캠든 타운 한번 가봤는데, 예. 한번 가봤다고 이렇게 또 아는 척을.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맞나? 예, 이게 어줍지 않은 기억력을 좀 되살려서, 아니, 제 친구가 그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가봤던 기억이 났는데, 뭐, 아니면 말고요. 예. 좀 아는 척좀 해보고 싶었어요. 런던 갔다 왔다고. 예. 자, 킨의 This is the last time까지 두곡 듣죠.

6946님이 신청하신 스테레오포닉스 다코타 그리고 킨 This is the last time 들었습니다. 그 황선영씨 아까 맞대요. 예,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당첨되는 걸 과제로 주셨는데 제 상담 선생님께서 이 라디오 애청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콕 찍어서 알려주셨어요. 하시고 예, 제 결핍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채워가라는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주신 숙제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당첨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울컥. 예. 와, 아 그렇구나. 예. 라디오를 이제 본인도 이제 애청을 하셨는데 그렇죠. 선생님 예. 교수 방법이 떨어지셨나? 그래서 이런 방법 좋네요. 예. 아니 선생님 제가 또 그냥 예. 지나칠 순 없으니까 예, 황선영 씨한테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도 하나 예, 보내드리시고요. 아, 8666님. 예, 내 사연이 당첨된다는 건 삶에 설레는 에너지 아닐까요? 저도 그제 생애 처음 드림팝에서 문자 읽어주셔서 새로운 설레임이 됐거든요. 예. 어, 정일서 PD가 8666님한테 예, 배달 어플 금액권 4만 원권 주래요. 예. 그래서 395번째 문자인데 뜬금없죠. 예. 아,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별 내용도 없는데.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뭘 이렇게 약간 주제를 드리고 어 뭐 예 뭐 사연을 보내주시라 뭐 근데 뭐 인증을 하셔라 이런 거를 지금 완전히 허를 찌르는 400번째도 아니고 395번째는 뭐야. 야 지금 개 타신 거예요 8666님. 예? 사연도 소개가 그저께 되고 오늘 웬일이야 4만원권. 저는 만원권만 줘도 보태가지고 사먹을 생각에 너무너무 설렐 것 같은데 4만원권이면은 야 이거 뭐 웬만한 거 다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지금 계속 막 문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안 합니다. 예. 그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예. 그때 아무튼 8666님 예, 부럽네요. 제가 이렇게 부러워해 보긴 처음이다. 청취자분. 예. 자, 배달 어플 금액권 4만 원권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자,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 그리고 루치아 미카렐리의 바이올린 연주로요. 에마뉴엘 듣겠습니다. 보스턴 라이브 실황 버전이에요.

한미나 씨가 신청하신 스팅 언틸 들었습니다. 동생이랑 재부가 하루 휴가 내고 양양으로 바다 보러 갔대요. 영상통화로 바다도 보여줍니다. 항상 따뜻한 동생이랍니다. 동생네도 드림팝 애청자거든요. 동생이 좋아하는 스팅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예. 따뜻한 동생인데 그러면 데리고 가시지 좀. 왜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아, 395번째 분, 예, 배달 어플 금액권 4만원 받으셔서 정경아 씨가 395번 버스라도 타시나? 예. 성진영 씨, 저는 458번째 되고 싶어요. 예. 최가영 씨, 정경훈 프로입니다. 예. 김은경 씨, 48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예. 사연이 다 묻혔는데, 그래도 생일 축하 사연은 얘기해 드려야죠.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야, 이런 이벤트 허를 찌르는데요. 예. 기다려보세요, 좀. 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4023님, 오랜만에 시장 갔다가 감자, 자두, 살구, 토마토 등등을 사왔습니다. 제철 음식으로 저녁 먹었더니 세상 행복하네요. 드림밥 들으니, 아, 행복이 두 배. 행복은 항상, 예, 소소한 즐거움에서 옵니다. 예. 자, 요 곡, 두 곡 들을 수 있나요? 저희 시간이? 예, 괜찮나요? 예. 자, 신청하신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요. Family of the Year입니다. Hero.

아내가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 선정 못 되면 나가랍니다. 예. 6705. 이렇게 비가 퍼붓는데 나가실 순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래요. 예. 자, 그러면 떡튀순 센터고요. 뭐 드릴까요? 닭강정 드릴게요. 야, 대박이다 진짜. 제가 이렇게 몰빵하면 큰일 난다는 건 알지만 네. 선정이 되셨어요. 어찌 됐건. 예. 사연 달랑 한 줄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네, 떡지순 세트하고 닭강정 세트 받으시는 6705님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행이에요. 네. 자, 다음 주도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 예고는 안 하겠습니다. 좀 그 귀 기울여 주세요. 예. 나에게 행운이.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댐 양키스 하이 인어프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대학에서 불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각각 다른 말을 하도록 지시를 했죠. 한 그룹에게는 진정해, 또 한 그룹에게는 나 지금 흥분돼 라는 말을 하게 했더니 진정하라고 불안을 억지로 억누르려 했던 그룹보다 불안을 흥분이라는 긍정에너지로 받아들인 그룹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요.

삶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불안은 우리를 수시로 흔들고 위축시키지만 불안하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잘해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애정이 없는 일엔 불안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세븐의 열정으로 7월 9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같은 감정이어도 그 감정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불안에 대해서 와, 흥분돼, 기대돼 이런 말로 바꿔서 부를 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문은영님, 면접 망치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 캔맥주 하나를 손에 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씁쓸한 맥주 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집니다. 느려도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고 다짐해보는 밤입니다. 아, 정말 그 씁쓸한 맥주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는 달콤한 맛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요, 면접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의외로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 결과가 좋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8873님, 최근에 현실적인 문제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기분이 우울해지네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제가 보니까 억지로 막 현실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물흐르듯이 운명인 것처럼 잘 흘러가서 또 결혼에 꼬린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의지처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8873님만의 자연스러운 인연을 기대해 볼게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의 나쁜 남자. 먼저 들으신 곡 태양의 나만 바라봐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289님, 저 지금 야근 중입니다.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냥 제가 운이 안 좋은 거라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로 했네요. 그래도 혼자니까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으면서 일하려고요. 이런 게 또 야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밤그대 끝나기 전엔 퇴근할 때 쉽네요. 야근을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는 분위기군요. 와, 이거 정말 복불복이네요. 그래도 치킨이라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0506님, 저는 3교대 근무를 해서 지금 야간 근무하러 출근하는 길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마당에서 차를 빼서 나오는지라 똑같은 풍경이고 일상인데 오늘은 만개한 능소화가 유난히 예뻐 보여서 휴대폰 꺼내 사진을 남겼습니다. 유디에게도 공유해드려요. 와, 진짜 만개했네요. 꽉 찼어요. 근데 마당에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마당 앞에 길인가요? 마당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정원을 이렇게 꾸미세요? 너무 부럽네요.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는 이 자체가 로망입니다. 김미영님, 제가 댄스 학원 다니는데 오늘 갔더니 남자 회원분이 등록했더라고요. 9년째 다니는데 남자 회원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새로운 회원분에게 눈길이 갔는데 너무나도 유연해서 감탄했어요. 오, 어디서 한가락 하시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댄스 학원을 원래 다니다가 옮기시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예, 신입 회원이지만 베테랑의 느낌이 나는. 그럼 같이 춤추기도 참 좋겠는데요. 뭔가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이지연의 Love for Night 전해드리죠.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지영, 영은 이름 중 한 글자인 영이 겹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를 끝말잇기 하듯 아예 지영은 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불렀다. 하긴 어차피 우리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으니 한 사람인 양 부르는 게 훨씬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야, 니네 지영은 부르면 둘이 동시에 왜? 하고 대답을 했으니까. 학교 안에서도 물론이고 학교 밖을 나와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을 때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구름다리를 타고 놀 때도 내 옆에는 항상 내 친구 지영이가 있었고 심지어 우리는 피아노 학원도 같이 다녔다. 해가 저물어 내일 또 보자 양손을 팔랑팔랑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땐 매번 아쉬움이 가득했다. 언젠가 지영이가 하얀 도화지에 똑같은 집 두 채를 나란히 그려서 보여주더니 우리 나중에 커서 각자 결혼해도 이렇게 바로 옆집에 붙어 살자고 했을 때 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반이 되었는데 바로 옆옆 반이라 마음만 먹으면 보러 갈 수 있음에도 영영 헤어지는 것처럼 속상해서

며칠 밤낮을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다. 질투가 많았던 나는 지영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진 모습을 보고 단단히 삐쳤던 적도 있다. 결국 나중에는 내 친구가 지영이 친구가 되고 지영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되면서 모두가 친해졌지만 지영이를 향한 나의 집착은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났던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어느덧 15년 지기가 된 우리. 예전만큼 자주 붙어 다니진 못해도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단짝 친구는 지영인데 그 지영이가 얼마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지영이와 알고 지낸 이래 물리적 거리가 가장 멀어졌지만 다행히 기술 발전의 놀라운 성과로 연락도 쉬워졌고 이젠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되었기에 비교적 담담하게 지영이를 배웅했다. 그리고 오늘은 지영이가 환한 햇살을 잔뜩 머금어 유난히 색이 선명한 이국적인 호주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내왔다. 이 근사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내 친구 지영이가 눈부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나도 응원의 마음을 보내본다.

SES의 친구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친한 친구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편하잖아요. 두 분도 비록 지금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워낙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의 응원이 분명히 닿을 거라 믿습니다. 지영 씨, 낯선 곳에서 적응 잘하고 유학생활도 씩씩하게 잘 해내길 저도 응원드리고요. 밤그대도 전 세계 어디서든 선명하게 잘 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외롭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려요. 소녀시대입니다. 단짝.

심태윤의 짝. 앞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단짝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8791님. 대구에서 작은 분식집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보통은 야식 주문이 좀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참 한가하네요. 덕분에 라디오 들으며 여유를 즐겨봅니다. 와, 엄청 늦게까지 문을 여시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한가한 날이 있고 또 갑자기 막 주문이 몰리는 날이 있고 이게 그 장사의 묘미랄까요?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유 있는 밤도 있으니 좋은데요. 7692님, 퇴근하고 시장 가서 오징어랑 초고추장이랑 양상추 사서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오징어가 없어요. 분명히 버스 안에서도 확인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오징어가? 어디로 갔죠? 오징어가 살아서 도망갔을 리는 없고 버스에도 있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네요. 내릴 때 두고 내리신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너무 아깝네요. 오징어 비싼데. 7135님, 지방 출장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연이어 나와서 괜히 감성에 촉촉하게 젖네요. 내일 또 출근할 생각이 지치지만 흔한 기회가 아니라 조금 더 즐기다가 집에 들어가려고요. 와, 또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또 취향 저격으로 들려드렸군요. 그래요. 몸은 좀 지쳐도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1부 끝곡이에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이길 바래요. 이소은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치스비치의 Summer Love. 치스비치는 치즈의 달총, 스텔라장, 러비, 방문치 4명의 인디 뮤지션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멤버들의 생년월일 순서대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1세대 걸그룹인 SES와 핑클의 감성을 오마주한 복고 컨셉을 추구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더위를 많이 타는 나지만 내가 너의 바다가 되어줄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4년 개봉한 젠데이아 콜먼, 조시 오코너 주연의 영화 챌린저스. 이 작품은 한때 스타급의 인기를 누리던 테니스 천재 타씨가 주인공이고요.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타씨는 남편인 아트의 코치 일을 맡게 되고 연패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트를 데리고 챌린저급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패트릭을 만납니다.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경쟁을 그린 이 작품의 대사 중에 전 오늘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모든 사람을 다 이길 필요는 없어.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1939년 경성의 독신자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역사 미스테리 소설 무경의 1939년 명성 아파트 중 한 구절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

0: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1: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이치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치스비치의 Summer Love 밀크의 Come to Me 슈가의 Shine이었고요. 대사이치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챌린저스 OST에서 Friday Afternoon 작품 번호 7번 A New Year Carol 애냐의 오리노코 플로우 리얼그룹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세계침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21의 론리 빅뱅의 루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CN블루의 사랑은 비를 타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주니엘의 일라일라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여름에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기상청이라고 하죠. 특히 장마 시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분단위로 예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이 날씨 탓에 기상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18년 만에 특보 체계가 전부 수정이 됐대요. 날씨 어플에 뜬 숫자가 아닌 체감 온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린 곳이 꽤 있어요. 밤에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열대야 주의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는 이 예보가 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조금씩 다른 모습의 여름을 만나는 중입니다. 끈적한 날씨 속에 또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뉴진스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Attention 듣고 왔고요. 라라랜드를 시작을 하고 정말 다양한 지역의 분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지멋대로 구는 날에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계신 곳에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호우경보, 호우경보가 내린 곳도 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고 또 경북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 어제 모든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빨리 자야겠다 싶어서 누웠거든요. 근데 한 번 잠들면 잠을 잘 안 깨는데 한 두세 번 진짜 더워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어젯밤에 엄청 더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척이다가 아침에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스케줄 좀 보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주간이에요. 코너마다 선물이 두 배씩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님, 열대야주의보 무섭네요. 오늘 폭우는 끝났지만 여긴 지금 햇빛이 납니다. 폭우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잠깐 주춤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문은영님은 저희 집은 어제 저녁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더웠어. 어제가 확실히 더웠나 봐요. 부산은 비는 안 오지만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유외훈님, 이곳 대구는 쨍하다, 흐리다, 무섭다가 변동 삼총사입니다. 변덕이 아주 죽을 듯. 한 대구였나 봐요. 하루 잘 마치고 저만의 쉼터인 라라랜드에 도착하니 마음만은 뽀송뽀송하네요. 유외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밖이라면 지금 어디 가는 중인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컨디션 점수는 어떠한지 뭐든 좋습니다. 다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 1010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무섭게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와, 내릴 때는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라라랜드 가족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도 잘 받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6365님 안녕하세요. 경산입니다. 여기가 열대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하시면서 경산에서 문자 주셨고, 하늘에 구멍 난 듯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좀 그쳤네요. 그 틈을 타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입니다. 오, 진짜 틈을 내서 아주 알차게 운동을 산책을 하시나 봐요. 2시간 언니와 함께 할게요. 안경화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래님, 빗소리 대신 매미소리 들으며 공원 들마루에 앉아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그래도 시원합니다. 습해도 바람은 분명 아주 조금 살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김율래님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박창종님, 안녕하세요 콩디. 주중에 매일 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70년대 세대에서 참 듣기 좋은 노래와 사연들로 막히는 퇴근길도 즐거워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6년째 제 옆을 지켜주는 만화님과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창종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8377님 콩디,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라 덜 힘들고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공감되는 사연들과 아는 노래 또한 많이 나와서 따라 불러보곤 합니다. 퇴근 후에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일에 도전해볼까 생각해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들 행복 만땅 되시길. 8377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도전은 결과보다 가능성을 넓히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8377님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님의 동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김현철님의 동네 듣고 왔습니다. 방은영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와 함께하는 장성의 애청자입니다. 얼마 있으면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시나 봐요. 이승철 씨 콘서트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제로 끝났는데 우리 방은영님 어쩌죠? 콩디 덕분에 가는 거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아, 하루 늦으셨어요. 우리 방은영님 대신에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진님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딱 그 시간 라라랜드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조희진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시라고. 박광호님 콩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큰 겸댕 예쁜 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콩디 매일 회사에서 몰래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처음이야 처음 보내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외모도 한결같은 콩디 언니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실이 튼튼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5818님 날이 흐리고 바람도 불길래 걷기 나왔는데 이 햇볕 뭔가요?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이런 날 또 갑자기 얼굴이 탈 수 있는데 요걸 잊으셨네. 꼭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5818님 보내주셨고 콩디 지난번에 시험 떨어졌다는 사연 보냈던 사람이에요. 다음에 합격하고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저 시험 붙었습니다. 붙었어. 아우 잘했네. 너무 잘했죠. 이제 실기 시작이지만 합격 소식에 너무 기쁜 날입니다. 야호 하셨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격하는 일만 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652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때 뭐 좀 드렸을까요?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겸댕 오늘 처음 와주신 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겠고요. 오늘 출근해서 아 이거 커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대충 어떨지 감이 쫙 옵니다. 오늘 출근해서 직원들과 커피 사기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제가 걸렸거든요. 우산 안 들고 나갔다가 오는 길에 비가 내려서 지금 아주 축축하고 찝찝한 상태입니다. 얼른 퇴근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김응성님 보내주셨습니다. 사다리 타기 하시다가 오늘 걸렸어. 그래서 커피를 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응성님에게는 저 이번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여어여 옷가지를 좀 말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상태이십니다. 0380님 형제들끼리 가평에 휴가 다녀오는 중입니다. 가평에 비 많이 안 왔어요?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역시 형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잊지 않고 라라랜드 함께 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 봐요. 6684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셨고 그리고 사연 보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매일 듣기만 하네요.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 혹시 오늘도 아 콘서트 티켓 원하셨구나. 꼭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6745님 아쉽지만 제가 대신 커피 선물을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신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번이 끼어들기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그리고 이어서 김건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박주원 피처링의 정엽의 빈대떡 신사가 되겠습니다. 아, 재미있는 노래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양동이로 이 쏟아붓는 것처럼 내린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도 무겁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장마철에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요, 장마철 메뉴 추천 장매추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고파지겠다. 비 올 때는 이거지, 장마철에는 이거지 하는 메뉴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요,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주원 피처링의 정엽의 빈대떡 신사,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뮤직 매직의 키워드는 장외추입니다. 장마철 메뉴 추천이 되겠습니다. 박주원 씨의 빈대떡 신사였네요. 피처링의 정엽 씨였고. 소보루님,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라면이죠. 무한히 고향이라서 통낙지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환상적이네요. 라면은 얼큰하죠. 그리고 이 낙지의 단맛? 단맛이 우러나서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울우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민영님은 오늘은 만둣국. 어울린다. 그리고 어제는 바지락 칼국수. 다양하게 드시네요. 그리고 우리 황만욱님도 빈대떡 생각난다 하셨고, 그리고 김용재님, 저는 감자전이 먹고 싶어요. 갈아서 만든 음식 말고 아내가 해주는 채를 썬 감자전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노릇노릇한 감자전 김용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겉바속존이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쫀쫀한 감자전. 이것도 맛있겠다. 고소한 감자전 좋습니다. 그리고 비빔면의 감자전 어떤가요? 아, 또 감자전 하나로는 좀 부족하신가요? 거기에다가 비빔면. 뭐 얼큰하고 두말하면 순간매니죠. 7929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박현진님 수제비요. 얼큰한 수제비 먹고 싶다. 청양고추 탁 썰어서. 7916님, 비 오는 장마철에는 해물파전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맛있겠다요 언니 하셨고, 0236님은 장마 때는 시원한 콩국수 아닌가요? 오이채 썰어서 올리고 광주는 설탕을 넣습니다요. 오, 광주는 설탕 넣어요? 저는 콩국수에 소금파인데. 안직화님, 비 오는 날 감자탕이죠. 돼지 등뼈 들고 아그작아그작 뜯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참 맛있는 메뉴들을 죄다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는 삼소예요? 삼겹살에 소주가. 삼겹살에 소주가 생각났어. 이상하게 비 올 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3521님 보내주셨고, 평양냉면이 최고입니다. 6072님도 주셨습니다. 서예진님, 물회. 아, 이제 물회 파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뼛속까지 시원합니다. 장마철에는 김치, 무침개, 크 하셨어요. 0774님이 주셨고, 이승용님, 아, 여승용님이네요. 조개구이가 짱입니다. 조개구이가 최고입니다. 유영아님은 해물순두부찌개 추천합니다. 김길선님은 여기는 양양, 저는 오늘 애호박의 부추전입니다. 헉, 맛있겠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이랍니다. 아, 또 유기농이고 제철이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동욱님, 장마철에는 제가 생각나는 거, 엄마가 해주신 돼지고기 비지찌개가 생각납니다. 묵은지와 돼지고기 넣고 끓여주신 비지찌개면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이동욱님 보내주셨고, 김아지님, 정주나 애프터스쿨의 연계백숙 듣고 싶네요.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올 텐데 몸보신으로 연계백숙 먹어야죠. 저도 오늘 저녁에 먹으러 갑니다 하셨어요. 몸보신 잘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정주나 그리고 애프터스쿨이 함께 부른 연계백숙 듣겠습니다.

8801님, 언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수육이요. 수육이랑 부침개 캬 하셨습니다. 이게 떠올라서 문자를 아니 보낼 수 없었다 하셨습니다. 임태진님, 떡갈비에 막국수. 면이랑 고기는 세트예요.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조합이죠. 소원 말해라는 분은 장마철에는 꿉꿉하니 칼칼한 게 땡깁니다. 열무김치 가득 넣은 냉국수. 어, 맛있겠다. 아삭아삭. 문하늘님은요. 초계국수요.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식초, 간장, 설탕, 겨자를 섞어 육수를 만든 뒤 닭 가슴살을 찢어 오이와 함께 고명을 올려 먹는 국수인데 장마철 더위와 짜증이 초계국수 한 그릇이면 싹 가신답니다. 그쵸.

0: 초계국수. 새콤하고 아주 시원한 맛이 매력이죠. 그리고 우경숙님. 우경숙님이요.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홍어전. 크, 막걸리에 홍어전. 저는 이 감탄사가 홍어전 때문에 나왔습니다. 홍어전. 저 홍어 너무 좋아하는데 호불호 대표 음식이죠. 홍어. 특유의 이 암모니아 향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전혀 못 먹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홍어전 메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 향 그 특유의 아 그게 맛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 삼합인데 빠지지 않고 올라왔네요. 7618님 애호박전이요. 오늘 애호박 하나 부쳐 먹었습니다. 뜨거울 때 바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 돼지국밥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하시면서 8854님 부산에 사시나 보다. 부산에 돼지국밥 맛있는데 먹고 싶네요. 박중배님 미꾸라지 추어탕이 최고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예전에는 직접 잡아서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요즘은 사 먹습니다. 그리고 임재희님 장마철에는 매운 닭발에 맥주죠. 나 뼈 없는 닭발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고 잊고 있었던 메뉴네요. 임재희님 생각만 해도 땀이 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닭발 먹을 때는 또 땀을 조금씩은 또 흘려줘야 이러면서 먹는 그 맛이 있는데 이 안젤리나 젤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비 내리는 날에 살짝 처지는 기분을 얼큰한 짬뽕 칼칼한 국물로 확실하게 기분 업됩니다 하셨어요. 5892님은 바삭바삭 감자 채를 써서 만든 전 생각난다 하셨고 우리 최은정님은 도토리 묵밥 맛있겠다 요것도 그리고 딸내미랑 지금 데이트 하신대요. 요래 먹고 요래 마셔주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시나 봅니다. 3542님이 보내주셨어요. 딸내미가 쏘는 맛있는 밥이 장마철 최고입니다. 또 따님이 오늘 하루를 다 쏘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모든 게 맛있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는 뜨거운 감자지요. 오늘 아침에 저 감자 쪄서 먹었는데. 콩디는 소금 대 설탕 뭐 찍어 드십니까? 하시면서 0000님이 물어주셨는데 저는 감자 소금파입니다. 저 웬만하면 설탕을 잘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 그리고 소금이 더 달게 느껴지던데 3066님 뽀니 언니 오늘 대표님과 외근 나왔다가 2시간 정도 일찍 끝났는데 대표님이 회사 복귀하지 말고 퇴근하라 하셔서 혼자 백짬뽕 먹으러 갑니다. 3066님도 보내주셨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날씨가 또 우물쭈물 또 흐려지네요. 요즘 날씨에는 파전이죠. 1102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오늘 20분 뽑아서 또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만 더 전해보도록 하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 뮤직 매직 키워드는 장마철 메뉴 추천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님, 홍어는 코피 날 정도로 쎄야 맛있는데. 그치 그치. 아, 또 우리 현지님이 또 맛을 아시네요. 로미님, 양꼬치에 칼칼하고 얼얼한 마라탕, 그리고 칭따오 맥주로 마무리. 사실 제가요 양꼬치 집을 하거든요 하시면서 루비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땡기시는 분들 오늘 저녁 메뉴로 괜찮을 듯합니다. 박은하님, 직접 집에서 면을 뽑아 해먹는 팥칼국수 최고입니다. 아우, 집에서 직접 만든 거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예전에는 가끔 팥칼국수 해서 동네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동아님은 저는 건새우 잔뜩 넣고, 오, 맛있겠다. 육수가 맛있겠다.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미나리전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네요. 진짜 잘 어울린다. 완전 짝꿍이야. 임혜정님은 누룽지에 삼계죽 확 땡기네요. 크크크. 4828님은요, 닭갈비요.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닭갈비에서 먹을 겁니다. 여기에 떡볶이떡, 가래떡 같은 거 좀 넣고 먹으면 맛있잖아. 그죠? 고구마, 채 썰어서 좀 넣고. 당근도 맛있고. 4416님, 돼지 비계로 구운 녹두전이 최고입니다. 응? 돼지 비계로 구운? 아, 그거를 이용해서 구운. 아, 고소하겠네요. 그게 생각난다 하셨고. 아, 녹두전 맛있겠네요. 7733님, 콩디 여기는 거제입니다. 중부지방에는 호주보인데 거제는 화창했습니다. 거제는 회와 해물탕이 유명해서 비 오는 날엔 뜨끈한 해물탕이 최고입니다. 구기현님도 보내주셨어요. 주부는 남이 해준 거 다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기현님. 오늘 뮤직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준비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우선 저는 3066님, 우경수님, 임혜정님, 4828님, 4416님, 구기현님, 루미님, 돈다님, 5838님, 요분들에게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똥그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공디. 저는 누구보다도 라라랜드를 사랑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똥그리예요. 얼마 전 라라랜드를 만나고 요즘 매일 재밌게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그런데 콩디, 저 지금 완전 열받았어요. 제가 취준생이라 오늘까지 방문 접수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글쎄 사람을 이미 채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자기소개서를 정말 열심히 적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채용을 했으면 했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 안 하고 접수하러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안 그래도 서러운 취준 생활이 오늘따라 더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콩디, 저 대신 시원하게 그 직장을 향해 혼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여름 힘내자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지니의 뭐야 이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방, 저에게는 참 소중한 분인데요.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좀 시원하게 혼내주라는. 우리 똥그리님 서운했어. 그리고 화가 났어. 우리 우미숙님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나네요. 이런 하셨고, 가이라님 너무하시네. 이민영님은 와 너무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은하님은 확 맞 때려볼까? 하셨고, 김민준님 위로합니다. 응원합니다. 시원하게 차버리세요. 사연자님이 차는 겁니다. 제가 더 화가 납니다. 그 회사 안 들어가길 잘하신 듯합니다. 요 사연은 6531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똥그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똥그리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끝났다면 광고도 함께 마감을 해주는 게 구직자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었었을까 싶은데, 우리 땡그리님, 똥그리님, 이 취업 준비가 보니까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오늘 놓친 자리가 우리 똥글님의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찾으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똥글이님 좋은 그대가 앉아서 좋은 빛이 나는 그런 꽃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KBS ETV 한가위 대기회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공연 티켓을 나눠드렸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진짜로 잊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물방에 당첨글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6시가 지나면 다른 분에게 티켓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당첨된 분들은 꼭 선물방에 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소개 담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제 2부가 됐습니다. 2부에는 봄풀리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주제는 비가 오면 너가 생각나. 그래서 너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너가 들어간 노래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은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 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장생.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비가 내리면 너가 생각나 너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주제입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너가 들어간 노래들 아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노래가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복실이님, 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임재범의 너를 위해.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7571님, 임재범의 너를 위해 신청합니다. 공디 퇴근하면서 따라 부르고 싶네요. 마음껏 목청 높여 따라 한번 불러보세요. 임재범님의 너를 위해.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비가 오면 너가 생각나 너 플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660님이 하우 이렇게 또 들은 곡들을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포지션의 너에게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리고 김성철님, 오랜만이십니다. 신승우님의 너라는 중녀. 그리고 이영우님은 변진섭님의 너에게로 또다시. 조화금님은 한동준님의 너를 사랑해. 고윤아님,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리고 임수남님은요, 성시경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 추천하신다 하셨고, 이쁜 엄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그리고 남우진님, 추억에 빠지고 싶습니다. 아, 추억에 빠지고 싶어. 이종용의 너. 그리고 김남미님은 조성모님의 너의 곁으로 생각났다 하셨고, 4721님,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0717님, 걸어서 퇴근합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나는데 노래는 참 좋네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나 봅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태고. 조아연님, 오랜만에 이정현의 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6895님,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봐요 콩디. 더블루 오빠들한테 열광하던 35년 전이 생각납니다. 어우,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3672님, 샤크라의 난 너에게.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6733님은 김창완 아이유의 너의 의미. 신랑이랑 저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아주 난감한 일이 있었다. 한동안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1: 아, 왜 이러지? 아,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 속도 쓰리고, 아, 너무 어지러운데?
0: 책상 앞에 앉아 식은 땀을 줄줄 흘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1: 아유,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지. 왜 메시지를 보냈대?
0: 뭐야, 아파? 아니, 지금이 아플 때야? 여기 다 피곤하다고. 너만 잠 못 자고 야근하는 거 아니잖아. 아, 이렇게 꼭 티를 내야 해?
1: 아휴, 됐다. 집에 가서 쉬어. 대신 내일 일찍 나와야 된다, 너. 가봐.
0: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는데 등 뒤로 동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키보드를 쾅쾅 두드리며 치는 게, 톡방에서 내 욕을 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1: 아, 속 쓰려. 내가 오죽하면 집에 간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아우, 어차피 보내줄 거면 좀 웃으면서 보내주면 안 되나? 사람이 아프다는데 걱정이라도 좀 해주지. 에휴, 기대한 내가 바보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픈데?
0: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배를 부여잡고 여러 번 주저앉았던 기억이 난다.
1: 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저녁 먹은 게 뭐 잘못됐나?
0: 겨우 정류장에 도착해서 빈 벤치에 앉으려다가 다리에 힘이 쏙 풀리면서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1: 아, 아야, 아파. 아니, 왜 또 가방 쏟아지고 난리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우, 아프다.
0: 바닥에 무릎을 찧었더니 피가 줄줄 났다. 와중에 가방이 쏟아져서 내 물건들이 사방을 굴러다녔다. 주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게 다 싫어진 기분. 이대로 확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1: 아유, 어디 아파요? 아우, 얼굴이 하얗네. 내가 주워줄 테니까 여기 앉아봐요. 이것도 학생 건가? 근데 학생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딸 또래인가 보네. 에휴, 몸을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 딸도 이러고 있을까봐 내가 마음이 참 안 좋네.
0: 그 다정함에 눈물이 퐁 하고 터져서

그날 집으로 가는 내내 서럽게 울고 밤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굳세게 출근을 했다. 매일이 서러운 일 투성이지만 이대로 지고 싶진 않으니까 또 하루 힘껏 이겨내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위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윤종신, 김필, 곽진원님. 이 세 분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친 하루였어요. 오늘 김민지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꾸며드렸고요. 먼저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정아님, 어머 아픈 것도 시간을 정해놓나요? 어이없음요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입니다. 토닥토닥 하시면서 따뜻한 이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홍정아님 감사하고요. 강도아님 얼마나 서러웠을까. 몸 아프면 더 서러운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한유나님, 아, 그 숨 막히는 공기. 동료들 눈치 보이는 그 기분 알죠 알죠 하셨습니다. 박태권님, 몸이 아프면 자신만 힘들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7600님은 여기 그런 사람 한 명 추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하시면서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어떤가요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의 문자를 올려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늘 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김민지님 듣고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 시가 너무너무 안 외워져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외워져서 반고기로 항상 이 외웠던 그런 시가 있어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는 구상의 꽃자리라는 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어떤가요를 전해드리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요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힘들어도 굳세면 그 자리는 행복 꽃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소개하는 내내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이상의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381님, 콩디, 전철이 안 와서 택시를 탔는데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네요. 히히히. 기사님은 처음 만났지만 라라랜드 가족이라는 생각에 묘한 친근감이 들어요. 전국 방방곡곡 오후 시간에 라라랜드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며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허, 감사합니다. 고유나님, 콩디, 저 100년 만에 소개팅해요. 100년 만이야. 연애 세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나이는 3살 연하고 갑자기 전화 와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주선자, 너 사랑한다. 주선자가 사랑스러울 정도야, 우리 고윤아님.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4441님, 오늘따라 너무 아쉬운 이 기분. 언니, 벌써 가게요? 하셨습니다. 왜? 나 가지마? 4441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계시는 박중배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치원 선생님이라 항상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그랬죠. 저랬죠. 이런다고. 6130님, 오늘 아침에 아내의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갱년기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아내를 저도 알기에 저까지 기쁘더라고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대견하다 우리 아내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니, 지방에는 청취율 조사 콜 안 하는 건가요?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저도 참여해서 라라랜드 외치고 싶어요 하시면서 정수진님,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하나파리님, 그리고 노옥자님, 신동훈님, 3692님, 사마나25님, 그리고 8455님,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나65님, 오늘 생일만이셨군요.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조원필님, 전종국님, 문소연님, 이경수님,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핑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한 번쯤 해봤을 일인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일 뭐가 있을까요? 직접 손세차를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김치를 담궈본 적은요? 한강 다리를 걸어보거나 필사를 해본 경험은 어떠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낯선 경험이 일상의 작은 자극이 되어준다고도 이야기해요. 안 해봤던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평소 가보지 않던 길을 걸어보는 활동들이 우리의 뇌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레이 스티븐스의 노래였죠. Everything is Beautiful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에스트로시아께서 2로 끝나는 그대 일주일 넘게 팝스 프리덤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출장으로요. 피곤하지만 강원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해외 여러 곳에서 지내다 보니 편한 건 우리나라가 최상급 같네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오이치루시아께서 09로 끝나는 그대도 인사 주시면서 그 위에 우리 에스트루시아께서 2로 끝나는 그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다.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 한 곡 오늘 준비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겔 가넷의 We Will Sing in the Sunshine, 바비비의 More Than I Can Say.

0: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1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어셔의 You Remind Me예요. 2000년대 초반 R&B 열풍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어셔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춤 실력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세계적인 R&B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You Remind Me는 어셔가 진정한 톱스타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래였는데요. 이 곡은 2001년 여름 어셔에게 첫 번째 빌보드 1위를 안겨줬고요. 그저 춤 잘 추는 퍼포머를 넘어 탁월한 가창력을 가진 보컬리스트임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들어보죠. 어셔의 You Remind Me.
1: Yeah. I ain't seen you in a minute, but I got something to tell you.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어셔의 You Remind Me였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낯선 경험이 뇌를 자극시켜준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의 위치를 바꿔주는 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실내에서 생활한다면 바깥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바람을 쐬거나 걷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늘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했다면 서서 일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를 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훨씬 마음을 빨리 진정시키고 스스로를 다독여준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방법 같지 않나요?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 제이제 Empire State of Mind, 알리샤 키스의 피처링이고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브루스 혼스피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세 곡 보내드리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펼쳐볼 가사는 이탈리아 가수 밀바의 Nessuno di Boi입니다.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해주지 않네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금 당신들이 주는 동정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들 중 누가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그때야 나를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내 사랑, 내 음성이 들린다면 여기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너무도 당신을 원해요. 그리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해주지 않나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와 있나요? 내 사랑이요. 내 음성이 들린다면 여기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없이는. 당신 없이는.

우리에게는 서글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1966년 산레모 가요제 입상곡인 밀바의 노래 나스노 디 보이였습니다. 오이추를 시작해서 공구로 끝나는 그대 듣고 계시죠? 청해 주신 곡 다미스 루소스의 스탠바이 미 준비했고요. 주안 글래스콕의 더 센투어 이어드리죠.

다미스 루소스의 Stand By Me, 조안 글래스콕의 The Sand Tour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시 음악 특유의 애잔함과 정열이 어우러진 노래죠. 폴란드의 국민 가수 크지슈토프 크라프치과 발칸 음악의 거장인 고란 브레고비치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푸아트나 밀로시치 사랑의 대가 들려드릴게요.

크제슈토프 크라프치과 고란 브레고비치가 함께한 푸아티나 밀로시치 사랑의 대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대가가 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이 하고 싶고 그 사랑을 믿고 싶은 거겠죠. 오늘도 사랑 많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음악들 챙겨서 그대 옆자리로 찾아들게요. 제랄드 졸링의 스파니쉬 하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백발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영어 유튜브의 인사말인데요. 유튜브 채널엔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강의 영상들이 1000편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꾸준함이 알고리즘을 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은 모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루하루 쌓아둔 성실함인 것 같네요.

0: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들려드렸습니다. 4년 동안 1000편이 넘게 묵묵히 영어 강의를 올려온 김성진 선생님에 대한 얘긴데요. 와, 정말 말이 1000편이지 여러분, 1000개의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성실하고 꾸준하게 뭐 하나를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일하게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방송일인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꾸준한 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7시 뉴스를 하는 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대구에서 지역근무 했을 때부터 7시 뉴스를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거의 3년째 7시에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직업 덕분에 나름 어떤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꾸준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헬스를 시작하고 나름 한 달 정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다행히 한 달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할 게 없네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고 계신 일들 있으신가요? 네. 제가 또 하나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기. 매일매일 이 문자를 저는 녹음을 해놓고 싶어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를 한번 녹음을 해볼까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도 외워진 거예요. 샵8910이 어디서 이제, 저는 요즘에 그래서 차 번호판에서 8910 있나 없나 찾거든요. 8910이 제 뇌리에 너무 이제 강하게 박혀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연만을 제가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8910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세요 같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최하나님 신청곡 박정현 생활의 발견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청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청조사 기간인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02로 오는 전화가 있으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듣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왜 말이 꼬이냐,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 왜 말이 꼬이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긴장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무서워요. 이거 잘 못하면 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겠죠. 어쨌든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듣습니다 라고 말만 한마디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307님께서요, 청취율 조사 잘 나오길 바랍니다. 예전에 별그램에서 핫했던 일상의 미니미, 유원 아나운서 미니미 만들어봤습니다. 귀엽죠?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게 근데,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전 이런 게 유행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언제 유행을 했구나. 감사합니다, 6307님. 진짜 감동이에요. 저 이거 핸드폰 막 잠금하면 이런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공주병 걸린 것 같을까봐 살포시 사진첩에 저장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자랑하고 그러려고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제가 많이 자랑하고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유 크림 빵 그리고 아메리카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강미영님, 지금 일본 구마모토 여행 중이에요. 호텔 방에서 살짝 움직이며 햄디 목소리 들어요. 오늘은 가도시마로 가는데 거기는 또 어떤 힐링 포인트가 있을지 기대하며 조금 이따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도쿄, 후쿠오카 이런 데는 워낙 많이 가니까 소도시 위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아니면 태국 이런 데 혼자 가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을 혼자 갈 용기가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하죠. 네. 일본 가려면은 휴양보다는 관광지를 막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바쁘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계획 짜는 것도 조금 두렵고, 또 가서 말이 아예 안 통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본에 혼자 여행을 좀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갔던 여행은 친구들이 가이드를 많이 해줬었어요. 미영님, 일본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가도시마 어떠셨는지 한번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당 충전하시라고 우유크림빵 아메리카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크러쉬 어떻게 지내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였습니다. 최재현님, 아 어제 잘 때 휴대폰 충전을 안 했나 봐요. 배터리가 6%밖에 안 되네요. 회사에 충전기도 없는데 이럴 때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한테는 일상이라 뭐 네, 짜증나죠. 뭐 근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편의점 가시면 일회용 충전기 팝니다. 네, 그걸로 우선 급하게 충전하시고 동량을 하러 다니셔야 돼요. 이제 혹시 핸드폰 충전기 있어? 혹시 핸드폰 충전할 수 있을까? 라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카페에 가셔서,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아마 없을 거고요. 개인 카페 같은 데는 있을 겁니다. 개인 카페 가셔서 혹시 휴대폰 충전 되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네. 저는 진짜 충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 가는 KTX였나? 20%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부산 가는데 3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20%면 뭐 괜찮겠지 하고 휴대폰을 막 보고 영상을 막 보니까 내리기 직전에 3%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내려서 택시도 타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심지어 그러다가 꺼졌어요. 핸드폰이. 예. 기차에서. 그래서 그때 정말 진짜 허이원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그때 저는 그 편의점 가서 일회용 충전기를 바로 찾아서 충전을 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뭐 일회용 충전기 어디 팔겠지 이런 마음에 끝까지 버티는 것 같긴 한데 6%면 저는 괜찮은데? 이랬을 것 같네요. 1275님 분명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거울 볼 때 나름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회사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못생겼어요. 화장실 거울

처럼 그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샤워하고 그 뽀송뽀송한 상태로 거울 보면 예쁜데? 잘생겼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제 생각엔 마음가짐의 차이 아닐지 집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뭔가 또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평온한 상태의 표정이라 멋있어 보이고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괜히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회사 거울이 잘못된 걸로. 조명도 좀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3위 그리고 2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3위는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의 타이틀곡인데요. 피처링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할 씨가 참여를 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곡이죠. 이어서 2위는 장혜진 윤민수 수리 문제야 입니다. 미코드는 듀엣 조합이죠. 2006년 그 남자 그 여자 이후로 13년 만에 뭉쳐서 발매한 곡인데요. 이 노래도 역시 나 노래 좀 부른다 하는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장혜진 윤민수 수리 문제야.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위 장혜진 윤민수 수리문제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때만 해도 정말 발라드라는 장르가 핫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흐느끼는 발라드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발라드를 꽤나 찾아 듣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런 흐느끼는 감성이 아닌 건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은 뭔가 되게 빨리빨리 이게 세대잖아요. 그리고 쇼폼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별을 할 때도 이렇게 흐느낄 정도로 길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사람들을 많이 빨리 만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별을 하고도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런 감성에 공감을 잘 못한대요. 왜 이렇게 술을 퍼마셔야 되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전 여친, 전 남친 집에 찾아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성. 그리고 막 옛날엔 그런 노래도 많았어요. 내가 10,000원짜리 커플링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선물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런 말 있는데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더 이상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옛날만큼 이 절절한 발라드가 생각보다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런 노래들 아직도 좀 찾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아 참 이 쇼폼 세계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이런 감성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박지훈님께서 언니 오늘 점심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진짜 점심 메뉴 고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참고로 월요일은 수육 정식, 화요일은 부대찌개, 수요일은 냉면 다양한 드시네. <드셨네. 웃음> 목요일은 초밥 런치 세트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자 월요일은 수육 정식. 아 월요일 또 단백질 충전하셨고 화요일은 얼큰하게 부대찌개 드셨고 수요일은 냉면 시원하게 드셨고 목요일은 초밥 런치 세트 드셨네요. 양식 안 드셨네요. 지금 양식 가시죠. 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파스타, 네, 파스타, 리조또, 피자 이런 종류 추천드립니다. 좀 느글느글하게 가시죠. 오늘은 네 양식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중식? 근데 중식보다는 양식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막 알리오 올리오 이런 거 드시면 어떨까요? 맛있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양식이 좀 땡기네요. 0529님 저 진짜 역대급 멍청 비용 썼어요. 회사 가는 길에 커피 사놓고 커피를 카페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카페가 집 근처라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중간에 과장님 전화 받느라 멘탈 나가서 그래요. 아, 내 커피. 아 진짜 어떡합니까. 저도 멍청 비용 진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 들으시고 좀 위안을 삼으실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네일 아트를 이제 할 때가 돼가지고 예약금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약금을 보내는 송금된 이름이 항상 가는 데였어요. 근데 제가 송금하기를 누르는데 그 목록에 이건가? 하고 확인을 안 하고 은행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로 그냥 3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계좌가 아니었어요. 다른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언제 제가 돈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이게 어디에 송금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3만 원을 그냥 버렸습니다. 네. 제 이런 에피소드들 들으시면서 그냥 아 커피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엄청 칠칠 맞아가지고 네, 아무튼 내 3만원 정말 슬펐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의 범파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 두 곡 들려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제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존박의 꿈처럼 들을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우리 최신 곡을 들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일상 영어까지 익혀볼게요. 그럼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요.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나답지 않은 기분이에요. 세 번째,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영국 아티스트인 로버트 스미스가 협업한 What's Wrong With Me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지난달인 6월에 발매된 최신곡이에요. 네, 첫 번째 미션 문장. 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잘 들리셨죠?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네, 이처럼 명확하게 첫 소절에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의미이고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또 이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그렇죠. 나는 그저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can't describe this feeling. 이 기분을 설명할 수가 없대요. I've got in my head. 근데 그 feeling이 어떤 feeling이냐면 I've got in my head.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분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가 되겠죠. I'm out of body in my bed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I'm out of body in my bed. 침대에서 I'm out of body. 유체 이탈하고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은 왠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I'm out of body in my bed.

네, 이번에는요. And I'm just searching up my symptoms 라는 소절을 들으셨어요. 나의 증상들을 I'm just searching up 뭐하고 있는 거죠? 검색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어요. I'm just searching up my symptoms. Desperate to fix them. 뭐 하려고요? 그것들을 간절히 고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고치고 싶어서. I'll do anything. 나는 뭐든 하겠어요. Cause, 왜냐하면 Lately, I've been spiraling 이라고 했습니다. Spiral 이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S-P-I-R-A-L 이 철자가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악화되다, 무너지다 라고 지금 활용이 된 상황입니다. I've been spiraling. 자, 어떤 의미라고요? 요즘 나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라고 해석되시죠. 아, 나선형이라는 뜻뿐 아니라 이처럼 감정적으로 뭔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감정이 들 때 I've been spiraling 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I'm not feeling like myself. 자, 이 문장 들으셨나요? I'm not feeling like myself. 나답지 않은 기분이에요 라는 뜻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m not feeling like myself. 나답지 않은 기분이에요. And nothing ever seems to help.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Nothing ever seems to help. I'm not feeling like myself. 네,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화음도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went to the doctor. 의사에게 갔대요. 아, 병원에 갔어요가 되겠죠? And she said I was fine. 의사는 내가 괜찮다고 말했죠. But every movie that I see makes me cry. 하지만 내가 보는 모든 영화들이 makes me cry. 나를 눈물 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울려요.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이 문장 집중해서 들어보셨죠?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들 때 있죠, 심리적으로.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이처럼 반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 should talk to a friend. 나는 친구에게 말해야 하는데, but I can't get out of bed. 침대에서 나갈 수가 없네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봤고요.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해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였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Olivia Rodrigo, Robert Smith의 What's Wrong With Me.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이 표현이었죠. 나는 멍하니 있어요 라는 의미로도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장 뭐가 있을까요? 특히 zone out 라는 동사 구를 활용을 해본다면 I'm just zoning out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I'm just staring into space ceiling 대신에 이처럼 I'm just staring into space 멍하니 있다 라는 상황에서 어울립니다. space out 라는 구를 활용을 해본다면 I'm just spacing out 이처럼도 묘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을 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답지 않은 기분이에요. I'm not feeling like myself 라고 가사 속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I'm not feeling like myself. 근데 I don't feel like myself.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I don't feel like myself. I don't feel like myself today. 아, 오늘 좀 나같지가 않아. 나답지 않은 기분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라는 가사는요. It's like 누군가가 somebody 올려놓은 것 같아요. 무거운 것을 put a weight 내 가슴 위에 on my chest 이 순서거든요. 한 번 더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이처럼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It feels so heavy in my chest 이 뜻도 가능하겠죠. It feels so heavy 굉장히 가슴 속에 묵직한 그 무게를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0: 첫 번째. 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두 번째. 나답지 않은 기분이에요. I'm not feeling like myself. I'm not feeling like myself. I'm not feeling like myself. 세 번째.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마지막. It's like somebody put a weight on my chest. 네, 이처럼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좋은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Good morning, wake up dance. 129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왠지 들으면 내가 무

무슨 영화 관상 속 이정재 씨가 된 듯 괜히 꺼드럭거리며 걷게 되는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신청합니다. 아 정말 이거 근데 관상 OST예요? 관상 OST 아니고 그 범죄와의 전쟁 OST인데 근데 관상 속 이정재 씨와도 어울리긴 어울리네요. 뭐 아무튼 꺼드럭거리면서 걸어보시죠.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함께 듣고 올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꾸잉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원 누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QWER, 내 이름 맑음 듣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좋아하는 노래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누나 맞죠? 아이고, 누나 맞겠지, 꾸잉이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QWER의 내 이름 맑음.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5865님 전 여름이 되면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닷가 모래사장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재즈바에서 칵테일 한 잔 때려버리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잠깐이라도 기분 좀 내게 트와이스 노래 들려줘요. 아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그 해변가에서 칵테일 마시는 상상이 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비록 직장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 또는 어딘가에 계신 분들 해변가라고 상상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보자고요.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계시는 미라클 운동러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도영님, 필라테스가 좋다고 해서 새벽 수업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초보자라 자세 따라가기 벅차지만 나름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와, 근데 필라테스도 새벽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와, 진짜 그 필라테스 강사님도 참 대단하시다. 웬만하면은 이제 한 7시가 가장 일찍인 걸로 저는 알았는데 새벽 필라테스 좋네요. 열심히 잘 하시고요. 이게 코어 단련하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 0729님, 매일 아침 4km씩 미라클 러닝 인증이요. 상쾌혀 아침과 함께요. 상쾌혀 아침. 상쾌혀. 약간 상쾌혀 같은 느낌인데 아우 반갑습니다. 0729님. 매일 아침 4km면 아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심지어 조금 빨리 뛰시는 것 같은데 아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0729님. 오늘 소개해드린 이도영님 그리고 0729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핑크의 So What.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결과를 만든다.
1: 아 대박! 어 뭐야?
0: 규순 뭐야? 뭔데 그래?
1: 야야야야 야 우리 대학 동기 은혜 기억나? 걔 KBS 아나운서 됐대.
0: 허, 진짜? 은혜 옛날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잖아.
1: 내 말이 내 말이.
0: 와, 나 소식이 하도 없어서 포기한 줄 알았는데.
1: 아니 얼마 전에 TV 보는데 9시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아 진짜 해냈나 봐.
0: 와 대단하다. 야야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로 위학번에 학회장 선배 기억나?
1: 아, 어 기억나지. 그 오빠 맨날 부자 되고 싶다고 막 노래 불렀잖아.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0: 야, 그 오빠 꿈 이뤘어. 어? 주식으로 대박 났대.
1: 말도 안 돼. 내가 전에 들었을 때 주식으로 완전 깡통 차가지고 지금 막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랬었는데.
0: 아니 그때 손해본 건 맞는데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완전 대박 터졌대.
1: 진짜 이게 무슨
0: 아,
1: 일이야.
0: 진짜 주변에서 한창 팔라고 난리 쳤었는데 뚝심 있게 밀고 나갔나 봐. 근데 그게 된 거지.
1: 근데 나는 막 주변에서 막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잘 못하거든. 하 진짜 멘붕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했대?
0: 아유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 뭐 우리 규수님 뭐 신념이랄 거 있나? 뭐.
1: 야! 아 진짜 기집애 또. 나 나름 신념 있거든? 나 패션에 대한 신념 있잖아. 나 아무리 유행이 막 변하고 변해도 나만의 패션 고수한다고. 너 참 그거 모르는구나.
0: 야 웃기지마. 너 얼마 전에 젤리 슈즈 유행한다고 젤리 슈즈 샀잖아.
1: 아 그러니까 섣불리 따라하지 않는 거고 나만의 패션 철학이 있다고 그거 언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0: 철학이야. 너 내가 별로라고 하니까 젤리 슈즈 안 신잖아. 오늘 신었어?
1: 아니거든.
0: 안 신었지?
1: 아니거든. 나 신고 있거든. 네가 몰래서 그렇지.
0: 언제,
1: 너 안 볼 때 신거든.
0: 한 번도 못 봤는데?
1: 아 신은 적 있다고.
0: 한 번도 못 봤는데? 몇 월? 몇 시? 언제? 너 언제 신었는데? 야, 너 내가 불편하다 안 신은 거 뻔히 한데 네가 언제부터 철학이 있다고?
1: 아, 기집애 왜 이렇게.
0: 진짜 박규순 아유 철학은 무슨.

0: 블랙핑크 스테이였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결과를 만든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념, 철규 씨는 신념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1: 신념.
0: 네. 근데 흔들리지 신념이... 않는.
1: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근데 이게 어떤 뭐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네. 뭐 이렇게 자기만의 뚝심 같은 건가요?
0: 그런
1: 저는 정확히
0: 거죠.
1: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0: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걸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좌우명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좌우명?
0: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1: 저는 딱히 없긴 한데 네.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초대를 해요. 그럼 저는 무조건 갑니다.
0: 아 진짜 이건 되게 특이한 신념이다.
1: 네.
0: 잠깐만 초대를 한다는 게 이제 집에 와라.
1: 아, 뭐 아니면 밥을 먹자거나.
0: 밥을 먹자.
1: 제가 예전에는 점심을 먹었는데
0: 네.
1: 되게 불편한 어떤 그 선배가
0: 네.
1: 갑자기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12시에 밥 먹고 1시에 먹으러 갔어요.
0: 잠깐만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
1: 이유는
0: 그 이유가 뭐예요?
1: 아, 이 저만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뭐 신념이라면 신념인데
0: 네.
1: 처음 저를 부른 건 그 사람도 주저주저 하다가 되게 생각해서 저를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른 거는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간다. 라는 게 이제 저만의 철학이고
0: 네.
1: 대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네. 안 갑니다.
0: 아, 뭐야?
1: 왜냐면 전 이미 처음을 가면서 그 사람한테 부채 의식을 쌓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른 건 안 갑니다.
0: 이렇게 신념인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이게
1: 나만의 인간관계의 어떤 법칙이에요.
0: 아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뭐 좀 친하든 안 친하든
0: 네.
1: 처음 초대를 했으면 아 그거는 응당 화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0: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게 저는 사실 모든 초대 응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인상 같은 걸로 사람 판단

0: 잘안 하려고 하고 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아 이 사람 되게 별로래. 그 사람 좀 무섭대. 막 이런 뒷얘기가 들어도 최대한 편견 없이 좀 보려고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려 하는데 근데 한번 만났는데 만약에 조금 좀
1: 별로예요?
0: 별로야. 아니면은아뭔가아왜그런말이나왔는지알겠다하면은그때부터이제서서히거리를두지일단처음에는좀열린마음으로보려고하는게있긴있죠
1: 아그러니까주변에서어떻게이야기를하든내가보고판단하겠다
0: 그쵸네저도은근고집이센편이잖아요그래가지고 제가황소고집이에요그래서사실남의말을그렇게크게안듣고 제가좀판단하려는그런나름의신념이있는것같습니다
1: 그럼뭐、네、자기만의철학이니까
0: 그쵸、네、그럼방송할때그런거있어요뭔가방송할때나는이런거꼭지킨다아니면어떤철학같은거생각해볼까요방송할때뭐가있을까요저는방송할때웬만하면은좀한번은웃기고싶다는웃겨야된다라는그런강박이있어요신념이라기보다는
1: 강박이죠
0: 살짝강박이있는것같아요네
1: 그리고우리는아나운서인데
0: 왜그러지나개그맨도아닌데
1: 전집에서춤을추고있잖아요
0: 네
1: 직업이뭐냐요아내가 아니방송에서써야된다고해서노래랑、네、춤연습을하면、네、직업이뭐냐고자꾸
0: 왜그럴까、네、진짜궁금해심지어저는뉴스하잖아요、
1: 네、왜뉴스에서웃기고싶어요
0: 뉴스에서는웃길순없지만뭔가이런프로그램을할때는특히나뭔가피식이라도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강박
1: 아
0: 예、네、웃었으면좋겠다이런게있어요
1: 저는그방송에서예쓰는언어표현
0: 네
1: 을어평소에도쓰려고좀노력하는편이에요그러니까한번혹시제가틀리거나잘못、네、얘기했던거는다시는안하게끔
0: 아
1: 뭐예를들면
0: 발음이될수도있고아니면표현이될수도있고그런거야
1: 그렇죠
0: 네
1: 어그럼뭐간단하게얘기하면뭐와이프라는표현을방송에서는좀웬만하면안쓰려고해요
0: 아외래어기때문에
1: 그렇죠그러니까뭐아내라던가처라던가다른、네、우리나라좋은편이많으니까
0: 조선시대세요
1: 처가뭐어때서요처되게의미딱직관적이고좋은단어예요
0: 네처가
1: 네아니그렇게쓰는사람들이있다니까요
0: 아진짜아나운서같다지금순간너무아나운서같았다
1: 그래서평소에도제가、네、무심결에와이프라고하려고하다가도한번씩필터링을거쳐서
0: 좋은습관이죠
1: 아내라고이제얘기한다던가、네、
0: 저희는또유난히조심해야되잖아요그래서이제박철규아나운서가지적을많이하잖아요、
1: 네、
0: 발음가지고저는약간그
1: 좀불편해요너무
0: 아진짜
1: 허유원아나운서지적할게한두가지가아니에요
0: 너무
1: 내가동기니까가만히있지
0: 아니저는편하게하는걸추구하기때문에가끔살짝이게된소리라고할까그런거되게많이내잖아요、
1: 네、
0: 간단인데간단하게이렇게많이하잖아요
1: 지난번에지적했다고지금마음에담아두는거보시죠
0: 들켰다제가뒷끝이좀있습니다뭐어쨌든철규씨보내드릴게요우리아나운서철규씨우리철을 사용하는아나운서철규씨
1: 난철은안사용해
0: 보내드리면서백예린의지켜줄게들려드릴게요、네、다음주에만나요
1: 안녕히계세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5: 소리 질러!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맛비는 그쳤지만 수도권과 강원, 제주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대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청담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월하고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밤.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중에서. 7월 10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8015님 신청곡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7540님이 남편에게 경아님 방송으로 채널 고정하라고 했답니다. 호호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내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답니다요, 남편분. 그리고 야, 냥이들이 깨워서 이 아침 많이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2064님, 아침마다 울집 3호 슈가 밥이랑 물 챙겨주고 화장실 치웁니다. 아침마다 야옹야옹 제가 일어날 때까지 울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매일 아침 심쿵. 또 6944님, 새벽 4시 50분이면 우리 냥이들 방문 앞에서 웁니다. 밥 달라고요. 밥 먹을 시간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알람이 냥이 알람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조영애님은 텃밭에서 옥수수 수확해서 냄비에 소금과 뉴 슈가를 첨가해서 삶았어요. 딸, 사위, 손주들이 오기 때문에 간식으로 주려고 뜨거울 때 바로 냉동시켰어요. 하고 아침에 반가운 식구들 오는 그 시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비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비드렉. 창고에도 렉렉스비드렉. 철제 선반은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7715님 신청곡이에요. 이선희 제이에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장은희님. 고등학교 때 친구 현주의 꿈은 꽃집 사장님이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하다가 드디어 친구가 용기를 냈어요. 꽃집을 개업했습니다. 현주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현주야,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자. 0042님. 남편 윤동현 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웬만해서 화를 잘 내지 않는 웃음이 많은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해. 사랑해. 4375님. 동생 은지 생일입니다. 은지가 요즘 번아웃인지 좀 힘들어하는데 기운 주고 싶어요. 은지야, 힘내자. 3731님. 재취업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못 볼 꼴 다 견디고 1년 된 날 자축하고 싶네요. 나 자신 대견.

록시트의 조이라이드 들으셨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할 일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5375님이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먹고 싶었던 맛난 음식 먹으러 비를 뚫고 다녀왔어요. 열정이 큰 걸까요? 식탐이 큰 걸까요? 열정이라고 해두죠. 이건 열정이에요. 단순히 식탐으로 이렇게 몸이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7237님, 회사 옥상인데 한창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남자 사장님 취미인데요. 미나리까지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와, 이거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작물이잖아요. 약간 텃밭에 어떤 그 로망이 있으셨나 봐요. 가끔 힘들고 지칠 땐 커피 한 잔 타서 옥상에 올라가곤 해요. 도심 속에서도 옥상에 텃밭이 있고 쉼을 주는 곳이기도 해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경아님도 힐링 공간, 좋아하는 장소 있으신가요? 있죠. 근데 그 뭐 공간을 매번 찾아가진 않으니까 공간보다 저는 그 초록이 주는 치유의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정리해서 많이 없긴 한데 저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있거든요. 좀 피곤할 때마다 그냥 그 기르는 화분 근처에 가서 잎 만져보고 가만히 바라보고 그러면 확실히 눈도 좀 시원해지고 마음도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초록이 있는 공간이 어떤 힐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8590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이웃집에서 빨갛게 잘 익은 보리수를 한가득 가져다 주셨다. 천식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이만한 게 없다면서. 새빨간 빛깔이 너무 고와서 감탄하다가 정성껏 다듬고 깨끗한 물에 잘 헹궈 설탕을 넣고 보리수청을 만들었다. 얼마나 맛있을까 맛보기로 하고 탄산수에 보리수청을 넣고 얼음도 동동 띄운다. 빛깔만으로도 이미 새콤달콤 입에 치미고 있는데 한 모금 마셨더니 입안에서 팡파레가 울린다. 그리고 온몸 가득 비타민이 채워지는 느낌, 잠든 내가 깨어나는 듯 했다. 색깔도 예쁜데 어쩜 맛도 이리 좋을까?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다 유리잔에 얼음과 함께 담겨있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새콤한 보리수 에이드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서연의 목소리로 여름 안에서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577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입안에서 팡파리가 울리다니 얼마나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원했을까요? 침 고이네요. 또 주신 분의 마음이 있으니 더 맛있게 드셨겠죠? 보리수 에이드로 올 여름 생기 있게 보내시고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다 시선이 머문 장면, 핸드폰으로 찍은 그 장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정순아님, 곱슬머리인데 비온이 자꾸 이리저리 삐죽삐죽 부풀어올라 브로콜리 됐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속상하신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겠지만 표현이 너무 귀여운데요. 아, 예, 저도 곱슬머리여가지고 아침에 아무리 드라이를 하고 픽서를 뿌리고 해도요. 아, 이 부시시 해지는 건 요 장마철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습도 높고 이러면요. 머리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임정임님도 미용실 예약하셨다고 곱슬머리에 비해요. 매직하기 힘들어서 미루다가 4개월 넘으니 머리가 엉망이에요. 드라이하기도 힘들어요. 변신하고 올게요. 아, 저도 이 변신을 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김혜원님 신청곡 듣죠. 악뮤의 후라이의 꿈 이어서 윤도현이 부릅니다. 꿈꾸는 소녀.

악뮤의 후라이의 꿈, 윤도현의 꿈꾸는 소녀 들으셨습니다. 사구사이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먹을까 말까? 과거의 나를 배신하지 말자. 5분 뒤 냉장고 열었는데 케이크가 절 보더라고요. 그래서 배신 안 당하려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죄가 없잖아요. 지금 먹어서 배신자를 빨리 처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어디서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사구사이님? 같이 노래 듣죠. 8051님 신청곡이에요. 샤카칸 Through the Fire 이어서 마마스건이 부릅니다. I need a wi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김성철님이 신청하신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영동대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함양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밀리고 군포에서 부곡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적의 레인입니다. 이 곡은 비를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방 한구석 잊혀진 이것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조금씩 시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태양초, 2번 화초, 3번 속초.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 곡에서 기다림은 무엇처럼 시들어간다고 할까요? 꽃이 피는 풀과 나무를 뜻합니다. 1번 태양초, 2번 화초, 3번 속초.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적의 레인.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적의 레인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노래에서 조금씩 시들어간다는 이것. 오늘의 정답 2번 화초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0063님은 가족들과 함께 초대형 북카페 가셨군요. 유아 도서부터 역사, 사상, 철학 등 세계의 모든 책들이 다 모여 있는 듯 했어요. 엄마가 어린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혼자서 또는 일행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도서관에 온 건지 카페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여기 여의도에 있는 북카페 아닌가요? 지금 사진으로 얼핏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착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장소가 맞다면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북카페

그래도 장소가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저도 종종 가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백성아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미래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김영곤님이 예전에 생생정보에서도 활동하셨죠? 갑자기 생각나서 글 남깁니다 하셨는데 이 생생정보에도 고정 그 멤버가 있으세요. 고정으로 내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했었는데 그걸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옥주님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 흰 봉투가 있길래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딸의 글씨가 쓰여 있네요. 애기하고 잘 쉬어간다고요. 거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언제 넣어놨는지. 어머, 역시 보답은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꼭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홍성호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이어지는 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가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후텁지근한 장마철 습도만 괜찮아도 견디겠는데 높은 습도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준비한 컨셉 제습 노래입니다. 건조하거나 청량한 노래들 들으면 습도를 잊게 만드는 곡들 준비했어요. 제습 노래 첫 곡입니다. 아프리카도 습도 높은 지역이 있겠지만 사막이나 초원지대처럼 건조한 지역을 생각하면서 밴드 토토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프리카.

우아한 컴필레이션 재즘 노래 컨셉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목도 노래도 건조한 곡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습도 높은 장마철에 재즘 노래 골라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끈적임이 좀 가시는 느낌인가요? 보송보송한 곡으로 이 노래는 어떨까요? 리얼 그룹의 빅 배드 월드 우아한 컴필레이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마음만은 보송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후반인 만큼 출근길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월드컵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행주대교부터 밀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론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론 순산터널 부근에서만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하남 분기점부터 송파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 서울 도심에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가는 길 하객 분기점 3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후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